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구름이 둥실둥실 춤추며 흘러가는 풍요로운 가을인데요.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백일홍이 빨갛게 노랗게 고향길을 예쁘게 수놓고 있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서 고향길을 걷고 싶고 고향 내음을 만끽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 꽃피는 우리의 민속 문화도 날로 발전돼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만방에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랑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풋풋한 고향의 구수함이 풍기는 우리의 멋과 우리의 맛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순희 가수가 부른 노래 맛으로 만나는 연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고향에는 예로부터 장수냉면, 막걸리, 순대, 찰떡 등이 전화별미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토장 맛이 풍기는 곱돌장국은 우리네 마음을 덮여주고 엄마의 얼굴이 그리워나게 하는 민속 음식으로 소문을 봤습니다. 강서성 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병기 씨는

0: 보랏빛 향기에 매료돼 많은 관광객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연변의 전통 문화와 민속 음식의 절찬을 보내면서 자주 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기령 씨는 어릴 적에는 김치랑 토장이랑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타양 생활을 하면서 고향 음식의 진미를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정에서 손수 김치랑 담그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전미령 씨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하셔본 썩장을 보내드립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혜자이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제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3: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3: 혼인 혜자인가?
2: 예.
3: 들어오시오.
2: 예.
3: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2: 내 무슨 비밀화학도 합니까? 아, 연청아. 아, 따따사구나.
3: 아이, 그런데 반지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 그 결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3: 글쎄,
2: 예?
3: 60이 다 되는 게 주세업자인지.
2: 60의 정초이라는데.
3: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3: 이 과부는 그 세지바르기랍니까?
2: 예, 그 동무는 그 전에 무덕 끝에 나를 데리고 어쩐지 압니까?
3: 어째서입니까?
2: 양로태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3: 그럼 세지바르 찾아갈게지 나를 어째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무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재질해서.
4: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저 누구 왔습니다.
5: 머리 맞으소.
1: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팬들이 예? 왔습니다. 범위 죄송합니다.
2: 와서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 밤새 아즈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즈바이 별나게 알고겠습니까?
2: 예? 제 정말 그렇구만.
5: 야!
2: 이런 거
1: 나 자느라 이제 벗었던 옷을 주워 입느라고. 예.
2: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엎드겠습니까?
2: 예. 엎드라고 여기.
1: 빨리 와 엎드시오.
2: 엎드라고.
1: 예, 엎드시오.
2: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따가라 아우 따가라
1: 어떻게 움직입니까?
2: 야 저기는 지네 따가봐도 구들이 화가 매갔습니다. 머리가 쓱대가 벗어져.
1: 야 옷을 벗으면 더 맨날게 벗지.
2: 예? 예 어쩝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없어.
2: 예예 예, 그럼 자겠어. 아이고 가만 조개 뜨게 바람 같은 나 추웠어.
1: 아 뜨게 바람 또 어쩌다고
2: 그래. 내 지네 기내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넣자.
1: 그래서
2: 예, 예. 빨리 나가 봅시다. 예,
4: 예. 야 다 같애고 다 알아 죽는데.
1: 야 썰겐다 나가.
4: 야야 다 늙어 빠진 과부라 무슨 일 욕심이 안 되나. 그들로부터 문을 끄는 당근이 주사까지 안 돼.
5: 야 아이 지금 이래서 군어치는 당마당 내내 나나고 혼자 사는 영감들이 넉자 보고가 되는가.
1: 남자들 몸에서 분내라 남자들 행수내나 제 그 뭐에 그니까 뭔 소리여 모르겠어.
5: 그럴수록 뽕뽕이야.
1: 이야
5: 타면 먹자고
1: 이야 뽕이야.
5: 야 뭐 사람이야.
6: 그렇게 독해도 먹으면 얼마나 커서. 그건 다 한 가지다, 이게.
5: 아이, 정말 뜨거운 사람 가서, 야,
6: 야, 야,
5: 그냥 맛있겠다, 이게.
6: 그렇겠지, 뭐, 야, 둘이 먹다 서해 죽어도 모를게, 뭐냐.
5: 어이, 손 사 먹지 마고, 이게 뜨거운 사 같이 먹게,
6: 야. 야, 날 내봐야 됐다, 먹자.
5: 어이, 나도 먹자.
6: 야, 그래.
5: 야. 야, 그런데 어째서 속사보이 저수간 용감 생각이 나. 그 영감은 속상 맞구리에 넣으면 콧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도 잘 먹던데 우리 영감은 속상하거든 맹탱탱 아리마 영웅거든 하늘밭이 깨는 것도 모르고
6: 그게 야다 시집가기 싶어하는 것들 하는 소리라. 나는 과부 만세다.

0: 살살만 야! 옷은 절대 또지 막 사랑하란 말아! 사살거리지 마!
1: 눈이 맞은 호흡을 망치 눈이 맞은
2: 호흡을 망치 어이 사시발이야
0: 어디 기념
2: 저는 정말 시집 아이가 됐어
0: 아 시집 아이가 한테 자꾸 죄래
3: 아이고 그럼 구조원 영감 또 뺏겨왔구나
0: 오야 어이 어디 좋은 사람 있어? 진짜
2: 아 저 정말 가겠어
0: 야 내게 이 물체계가 아이 계속 혼자 살겠어
2: 기르냐
0: 몇 살이야 어디 뭐
2: 아우 간부란데
0: 간부?
2: 야
0: 나이는 몇 살이라
2: 야
0: 어제 자꾸 깨지오 맨 먼저 말했어 야
2: 아이고 아이고
0: 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2: 몇 살인가 62이요
0: 62살이야 야 어 나이 늙고 또 싫다 나
2: 어이 어이 야
0: 저 내일 다 봤어 날 말은 아야지 혼자 들고 다니 그 말 절대 하지 마
2: 우리 아이 말한다 야
0: 야 눈이야 눈이야
2: 야 그게 야 우리 덕분에 이세 살이요
0: 야, 존재 좀만 믿고 말아야 어디 가려 오지 마.
2: 야,
0: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알아?
2: 어째?
0: 그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아기를 품고 그저 똥소리 가서 계속 계속 그저 해내를 매만 쳐다보네.
2: 거기에서 걔 너무 고마워서 그랬겠지.
0: 고마워서?
2: 야,
0: 엉뚱한 국민서도 그랬겠지. 아이고, 내 눈에 눈을 오목해서 그저 영감들이 그저 그런 눈차 난 면서 죽이게 다 봐.
2: 그래도만 이게 신경털이라는 게 나도 두 번째 먹고 그랬는데 이랬을 때 야 그게 과부 신경털이라는 게 다 이렇다
0: 신경털이요? 네 저요 기력이 싫은 나다 어 기력이 있대요
2: 야 아니야
0: 무도 뒤끝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어쨌는가
2: 너무 무서웠다
0: 양꼬자를 먹였단 말이야
4: 네, 할 말 있을 거만 없어. 아우야, 어. 아, 이동무. 양꼬재는 이동무 나를 싸매겠지. 내 이동무 싸매겠습니까?
0: 아이, 아이, 그날에 그래. 결산할 땐 내 돈을 내겠다니까. 아이, 아줌마 그래. 자기 내겠다, 양꼬재.
4: 옳습니다. 내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꺼내니까 아줌마 내 돈을 꽉 쥐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0: 어우야, 심판 소리 한다. 아니, 내가 언제 아줌마 손을 꽉 쥐었습니까?
4: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 코코 전혀 쥐는 채 했지.
4: 그래. 제하면서 아줌마의 무지개를 하겠습니까?
0: 네, 어쨌습니까?
4: 아이고, 야, 어찌 뭐 남이 감태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아줌마의 돈 내지 했습니까? 어,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간 택시비까지 아줌마의 내고 달아놨습니다.
0: 아줌마의 돈 덕지가 앞서 그 신세하게 예? 필란 말이야.
4: 아, 이 아줌마.
0: 아이고, 야, 둘이 나든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살게 해라. 아이고, 야, 지금 많이 벌었어. 예?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우, 세상 못 봤다니. 아이고, 뿌리를 됐어, 했다. 아줌마. 예?
4: 아,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4: 아줌마, 그러잖아
0: 예.
4: 아줌마.
0: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4: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봅소.
0: 예? 아이, 아줌마 그래. 예? 우도 닮아서 그래. 나를 괜히 쳐다보게 그래. 유마인도 그래.
4: 아, 아줌마는 어때, 나를 괜히 쳐다봤습니까?
0: 아이, 쏴봐.
4: 어여, 이거.
0: 아줌마 나를 괜히 쳐다보대고. 예. 내 아줌마를 괜히 쳐다본가? 내 너무 격분해서 괜히 쳐다봤습니다. 어째?
4: 아줌마 괜히 쳐다보니 나도 괜히 쳐다본 게 있는데.
0: 대보다 키 적은 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애체해봐
4: 네, 옳습니다. 어떤 말씀 옳습니다, 예.
0: 아이, 제 무슨 일이 됐다고? 아이, 그러면 네 회사의 입장에서, 예? 네 회사 어째서 내 혼자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얘 입을 뒤집어 쓰고 속상실을 하는 거 이것만 말합니다.
2: 아, 어째 이게 어째. 아니, 내 사진한테 내가 다 숨지게라.
4: 저 내 전도로 생각해서 예. 야, 높이 소리치지 마, 떠들지 마.
0: 아이, 그게 그러지 말란데. 러시라게 말하게 되면 이 회사하고 내 도덕 연애를 한지 두 달이 되어
4: 예
5: 여보세요.
0: 아, 거기 구입한가요?
5: 야.
4: 예예예 예, 예, 예.
5: 어머. 어이 모두를 지난 거 보는 내게 막 속여놨나고.
0: 어, 그게 아니고. 기래요 기래. 예. 아 그래서 글쎄. 아줌마 글쎄 오늘이 우리 둘이 그 합치는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무지를 거길 보러 따라오겠어. 기래 바빠 이제
5: 지금.
0: 쟤 바빠 오겠어. 걔 이 회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을 때 길에서서 짱질하라고 이불 덮어놓은 게 나의
3: 무시라고. 난 걔는 가서 말은 잘했대. 근데 이거 저렇게 담이 없단데.
0: 아니
5: 야 이 모더라 야. 야 젊은 젊은이는 연애라면 모습이 다 말고 머리 빨갛는데 늙은 것들은 저러더라 어때지 이 해가지고 이 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쏙 짱질하는 가. 가자.
0: 가.
4: 어디 가?
0: 어디로 버려 또.
5: 아 이 놈들이 세상 구경 시켜야지.
4: 예?
5: 머리 빨.
4: 머리 빨. 이동구 오늘쯤은 내 한턱 내겠습니다. 갑시다.
5: 이 회사.
4: 예.
5: 속자의 친구를 먹자. 가자.
6: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5년 전 한국에 간 김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게 됐다면서 왕청일이 살고 있는 어머니 최옥자 씨에게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정금 씨는 딸이 3살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식 걱정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여 오늘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어머니께서 즐기시는 노래를 요청해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가족이 하루빨리 상봉하기를 바라면서 방디정 씨가 부른 노래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은을 보내드립니다.

햇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꽃 해바라기는 햇님의 충직한 꽃이라고 하는데요. 순박한 농군의 솔직한 마음을 말해주기도 하지 않을까요? 절강성 항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금경 씨는 연결시 의란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강금경 씨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또 된장을 손수 담그셔서 그 맛을 인정받으면서 치부하게 됐답니다. 하여 강금경 씨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우리의 민속 문화가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의의 숨결이 승배한 민속 문화. 세월이 가도 더욱 빛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백년 민속 문화가 전설로 엮어져 그 향기를 사방에 전하고 있는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곳 우리 연변의 민속 문화가 천년 만년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향기님, 태평양 보험님, 박정흠님, 박현준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함께 음미해 볼까요? 송가인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생.

노래 송가인의 평생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생방송실에 왔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또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행복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여성 클럽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커피 타임 또 티 타임 네,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 주부님들 네, 일이 끝났나요? 그래요. 집에 있다 보면 일이 끝이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아, 얼마 안 지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저녁때가 되고 네, 오늘도 바삐 보내고 계실 우리 주부님들 이 한 시간만큼은 네,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힐링의 시간을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영천아리랑입니다. 함께 감상해볼까요?

네, 영천아리랑 듣고만 있어도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혜숙님께서 현국화 아나운서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메시지 하나에 야, 제가 기운이 막 샘솟아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가 저한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동물들은 고래나 거북이처럼 몸집이 크거나 느리다고 합니다. 작고 빠르면 대사율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로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는 몸집도 작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즈덤이라는 새는 70살에 알을 낳았고 기네스북 기록에는 80년을 산 앵무새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가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비밀은 비행에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쉽게 피할 수도 있고 생존 환경이 열악하면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생존력이 높아져서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들은 불안하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 훨훨 벗어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장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마음만이라도 새들처럼 스트레스는 훨훨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휴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0: 새들처럼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금방 들려드린 짧은 글, 네, 거기에 맞먹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새들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으셨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새가 장수하는 비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공유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새들처럼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새들처럼 훨훨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네, 새들처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기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새들처럼 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도 필요하겠죠. 푹 자거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여성 클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몸은 새들처럼 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활활 날 수 있는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1: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2: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멘트에서 본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의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런 글인데요. 40대. 네, 40대의 우아함은 스펙이 아니라 이 마인드셋에 달라집니다. 라는 아주 짧은 글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내보이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참으라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러둔 감정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쌓여갑니다. 그 감정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휘둘리면 스스로 인생을 더 어려운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끝없이 검열하다,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평정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찾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나를 위해 마음껏 슬퍼하고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성숙하고 좋은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시간을 보내기엔 남은 날들이 아깝습니다. 묵은 감정을 씻어내면 카타르시스와 진정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품고 감정을 다 표출했으니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음을 깨달으세요. 네, 아주 짧은 글이죠. 40대에게 충고 아닌 그런 충고 같은 네, 짧은 글이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매사에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심신이 네,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작품 하나를 통해서 여성 클럽 위챗그룹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네,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히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와중에 혜택을 받는 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늘 꾸준히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문자 타자를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네, 우리의 대뇌는 활발하게 움직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성 클럽에 계시는 분들의 더 활발한 이런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0대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40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40대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턱쯤에 섰을 때 아마 많이 힘드신 그런 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추측을 해보는데요. 위로는 또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일터에서 분투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40대에게 이런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역시 40대에게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스물마흔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20살 합해서 40살. 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달아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유채꽃도 공유합니다 하면서 유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유채꽃 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아주 크나큰 힐링이 되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아, 향기님 그리고 또 영거리님께서 이렇게 또 힐링이 되는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이런 이미지, 이런 꽃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도 상쾌하고 좋네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전도사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이어가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내용을 저는 이어주는,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어서 또 좋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이 좋은 글은 네, 제가 필사하는 내용의 네, 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희님께서 또 필사 내용을 공유했었잖아요. 그날 오후에 향기님께서 왕언니 덕분에 저도 필사를 해봅니다 하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필사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또 긍정의 힘으로 네,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도 좋았지만 두 분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네, 확대를 해서 여러 번 봤답니다. 저도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그 글씨체에 비해 보니까 아, 제 글씨체가 말이 아니구나. 제 딴에는 저도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선배님들 앞에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내용만, 저희 필사 내용은 공유하지 않고 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위보 맨쉬라는 그런 책의 일부분입니다.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의미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도덕, 예술,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은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며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게 환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조차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김경희님께서 오늘도 필사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린 요성클럽에 종종 네, 공유해 주세요. 아, 내용이 참 좋던데요. 네, 읽어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받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최화자님께서 노래 가사 재밌네요. 우리는 아직 20, 40살. 그래요.
여성 클럽에서 가끔 이런저런 노래 여러분들도 네 처음 듣죠.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강 옆에 황무지 개간에서 읽은 텃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유채꽃도 피어있고 각종 채소들이 울썩울썩 자라고 있더라고요. 밭채소도 조금 사서 어제 저녁 식탁에 올렸는데요. 역시 달큰하고 상큼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야, 밥상에 올렸네요. 네, 또 예쁘게 찍은 사진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채소로 된 밥상을 보면 더 입맛이 더 당겨하는데요. 저처럼 채식주의가 아닌 채식주의 신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 계신가요? 저는 채식주의는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양지은의 노래입니다. 좀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먹먹이라는 노래입니다.

40살 마음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나이, 마음의 귀중한 설레임을 살리며 살아가는 나이. 영거리님께서 금방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마 즉흥으로 보내준 짧은 식구 같은데요. 40살이라는 식구, 짧은 식구에 큰 의미를 담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오늘의 문학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네, 희망 디자이너 유창옥이라는 책 중에는 역경과 관련해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에게 역경을 이긴다는 의미는 현재를 인정하고 역경에 당당히 맞서고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또한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역경이 닥쳐왔다는 것은 삶이 내게 전할 것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역경에 굴복해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굴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네, 그러니 어떻게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역경은 특별한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바로 자신감과 희망입니다. 네, 오늘도 마주한 일에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김진영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네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자리가 저에게만 속했던 그 세상이,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향기와 온기가 사라진 지도 어언 3년이 되어 가네요. 저 마음속엔 모든 게 아직 이다지도 선명한데 당신은 이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네요. 기억을 더듬을수록 아련하는 이 감정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마움도 전할 길이 없네요.

할아버지, 이렇게 편지를 쓰노라니 눈물이 앞을 가려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젖어들지만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조금은 서툴더라도 저의 진심을 적어보아요.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담긴 우리의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추억들 말이에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유난히 포근했던 할아버지 등에 기대어 지내온 사시절이 저에겐 너무나도 아름찬 즐거움이었어요. 산들 바람에 흩날려 벌을 스치던 봄날의 살구꽃잎들, 살갗에 닿던 시원한 여름바람, 오토바이 바퀴가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가을날 단풍잎을 밟고 지날 때 나던 바스락 소리,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지나가던 미끄러운 빙판길,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었죠. 퇴원하시고도 저를 데리러 다녀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새롭게 장만하겠다면서 서두르시던 할아버지. 맞벌이 하느라 바쁘신 부모님 대신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살뜰히 보듬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더는 저 운전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되셨죠. 그래도 과외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고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갈 때면 항상 저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꺼내주셨는가 하면 엄마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시곤 하셨죠.

2019년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겨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해 저의 하늘엔 먹구름만 가득했던 한 해였죠.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도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암송골을 받고서야 아차하면서 곁을 지키느라 했으나 그동안에도 할아버지는 저 걱정뿐이셨죠.

밥은 먹었어? 죽진 않고? 공부해야지. 병원에만 붙어있으면 어떡해. 병원이 뭐 좋은 데라고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 얼른.

저는 그때 유난히 따스했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식도관으로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게 많이 고통스러웠겠지만 저가 도와드릴 때면 꾹 참고 드시던 모습, 저가 부축해 드릴 때면 힘들더라도 몇 발자국 힘겹게 움직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얼른 그려요. 그래도 차차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퇴원하시면 자주 찾아뵙고 보살펴 드려야지 하며 벼르고 있었는데, 그해 2월 11일 당신은 그렇게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죠. 가슴이 터지도록 울부짖어도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슴이 미어졌던 건 마지막까지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빛으로 저에게 무언의 위로를 해주시던, 온 힘을 다해 제 손을 잡고서 마지막 온기까지 저에게 남겨주려 모지름을 쓰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원한 적도 없었는데 하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요? 저는 왜 바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을까요? 저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이 생겨 단 1분만이라도 그날 새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 으스러지게 잡고서 수없이 되뇌일 거예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할아버지, 계절은 돌고 돌아 또 겨울이 왔어요. 눈이 부슬부슬 내리니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기억들, 아름답고도 아픈 추억들을 꺼내보고 싶네요. 그날도 눈이 많이 왔죠. 할아버지는 저가 좋아하는 신선한 해산물을 사들고 자욱한 눈발을 헤가르며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할아버지가 항상 쓰고 다니셨던 검은색 중절모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해산물이 담긴 검은 봉지를 든 두 손은 벌겋게 얼어 있었어요. 그날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여전히 야유여 보였지만 저의 눈엔 그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매일 떼질 쓰며 철없이 외고지만 부린 것도 모자라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고 여지껏 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소녀가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현관문 앞에서 목 놓아 울기만 했어요. 가슴 저린 그리움과 공허함이 기쁨보다 더 진하게 저를 휩쓸었어요.

이번에 계시는 동안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하셨죠. 우리 손자 손녀가 대학에 가는 것까진 봐야지. 저는 결혼식장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었는데 가슴속 깊숙이 간직해뒀던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이제 꼭 차근차근 보답해야지, 효도해야지 하던 다짐, 표현이 서툴러 이렇게 글로 밖에 전하지 못하네요. 저가 너무 앞만 보고 살았나 봐요. 마음은 그때그때 전하는 거라 했는데, 있을 때 잘하라 했는데, 저가 너무 한심한 생각들만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싸구려 옷을 사입고 근들이 과자를 사드시면서도 저한테는 비싼 옷, 비싼 음식만 사주셨던 할아버지. 이젠 할아버지가 서 계시던 창문가를 하염없이 올려다보아도 할아버지는 보이질 않네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득한 세상이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신 분, 저의 하늘이 되어주신 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을 저에게 주신 분, 온 세상이 저한테 등을 돌려도 저 편이 되어주신 분. 저는 왜 이토록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고마움을 전하는 이 불효 막심한 손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 말로는 이루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려요. 할아버지와 함께한 지난 16년은 행운과 행복이 어우러진 나날들이었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면서 살게요. 이젠 저가 엄마와 이모 그리고 할머니를 지킬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 삶은 빛날 수 있었고 마음속에 가득 쌓인 아름다운 추억들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꿈들을 꼭 이뤄낼게요. 넘치도록 받기만 한 손녀가 이렇게라도 마음의 빚을 갚을게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할아버지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 세상을 주셔서 저의 세상이 되어주셔서 이 편지가 할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도 그리운 선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경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졸음 운전, 죽음을 향한 질주입니다. 졸음 쉼터,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졸음 운전, 영혼이 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경고 문구는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는 밤길 운전자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졸음 운전과 분노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듯이 분노도 잠깐을 참지 못해서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땐 1에서 100가지를 세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그래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저언하는데요. 네, 분노는 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독초도 잡초도 아닌 향기로운 한 송이 꽃입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동북 지역 특색과 우위를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제조, 전자정보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신질 생산력을 빠르게 형성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성은 청소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빙설 경제, 창의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엔진으로 삼아 4, 5, 6, 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성 전자정보 산업의 직접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발전 동력이 빠르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의 규모 이상 공업 중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며 규모 이상 공업 평균 성장률보다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사슬 측면에서 보면 전자 소재, 전자 부품 및 소자, 자동차 전자, 전자기기 및 계측기 등 4대 핵심 산업사슬이 전자정보 제조 산업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 주로 할빈, 수화, 대경 세 도시에 집적돼 있으며 그중 할빈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져 부가가치 비중이 60%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용광 등 중대 프로젝트의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컴퓨팅 파워 인프라 및 5세대 이동통신 구축이 통신 장비 주문량 회복을 이끈 덕분입니다. 또한 성 차원의 정책 묶음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전자정보제조업 2026년 안정적 성장 행동 방안을 시행해 기술 개소 투자 증가율 15%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체인형 투자 유치를 통해 심수화강, 소주고득 등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계약 체결 프로젝트가 27건에 달하고 총 투자액은 8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을 비롯한 대학을 기반으로 연구원을 설립하고 한냉지 전자부품 및 소자 기술을 공략해 12건의 성과를 전환하고 약 3억 원의 신규 생산액을 창출했습니다. 디지털 지원을 강화해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최대 30%의 보조금을 지원해 생산 효율을 40% 향상했습니다. 이 밖에 생산 요소 보장을 강화해 공급망 금융 화이트 리스트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저리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요강에는 농산물, 광물 등 자원의 정밀 가공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명시됐습니다. 2028년까지 성급 이상 전통 우수식품 생산지와 특색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20개 이상 신규 육성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규모 이상 공업 중 식품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전성 규모 이상 공업 평균 수준보다 2.4%포인트 높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오상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오상시 식품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6% 상승했고 그중 표산업은 34.5% 성장했으며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를 18.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오상쌀 브랜드 가치는 720억 1,200만 원에 달하며 11년 연속 지리적 표시 쌀류 지역 브랜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6년 민간 항공학의 운송기간이 8월 30일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학의 운송기간 동안 흥룡강공항그룹은 루적 운송 이착륙 4만 232회를 달성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한편 여객 584만 1,000명을 수송해 동기 대비 7.4% 늘어나 우리성 민간 항공학의 운송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이번 하계 운송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 누적 운송 이착륙을 3만 1,962회 기록하며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여객 491만 2천 명을 수송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 6.6% 상승했습니다. 하계 운송기간 할빈공항의 최고 일일 항공 편수는 542회에 달했고 일일 여객량 최고치는 8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할빈공항의 좌석 점유율은 최고 90.3%에 달했으며 전 노선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할빈 전기그룹 전동기 공장이 자체 연구 개발한 세계 최초의 35kW 고압 직결 동기 조산기가 손오현 승산풍력발전소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고급 전력 설비의 자주적 혁신과 전력망 안정성 지원이라는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세계 최초의 성과는 고압 직결 기술을 도입해 35kW 전력망 측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기존의 승합 변압기라는 중간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기존의 동기 조산기와 비교했을 때 설치 면적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설비 및 일상 유지 보수 비용도 10에서 2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기 조산기 분야에서 할빈 전기그룹 전동기 공장은 이미 세 가지 기술 노선에 세계 최초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완전한 제품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 성공업 및 정보하청은 할빈 보일러 공장, 중차 GTR 차량 유한회사 등 성내 기업에 첫 번째 컴퓨팅 파워 쿠폰을 발급해 기업의 컴퓨팅 파워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흥용강성 컴퓨팅 파워 쿠폰 관리 방법 시행에 따르면 대학 연구기관 및 각종 기업을 막론하고 컴퓨팅 파워 서비스 계약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팅 파워 쿠폰을 실제 집행 계약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 쿠폰의 공제 비율은 50%를 넘지 않으며 각 기관은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주부는 등근의 왼손을 잡고 산비탈로 올라갔다.
1: 동무한테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동무가 이젠 군대 생활을 하기는 틀렸다고 하더구만.
2: 그건 다 헛된 소리야. 난 별 문제가 없네. 뭐라고? 어? 이렇게 멀쩡하잖아.
1: 아니, 별 문제가 없다니.
2: 아, 이젠 그런 소리 그만하고. 그래, 날 받아주겠는가 하는 것부터 좀 말해주게.
1: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오.
2: 무슨 문제인데?
1: 동문 어떻게 되어 이렇게 왔나?
2: 기차를 타고 왔지. 동무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지.
1: 아니,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오.
2: 그럼 뭔데?
1: 내가 묻는 건 동무가 병원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오. 난 동무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2: 이전에 나 때문에 비판받은 걸 두고 그러나?
1: 동무가 나에게 진지를 맡겨놓고 환장이 앞장서서 또치카를 까부신다고 나섰다가 온몸이 피범벅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2: 그리고 사부의 비판까지 받고.
1: 아, 그게 어디 한두 번인가? 그러고도 웃음이 나오나?
2: 하지만 전투가 승리했으니 보람이 있은 게 아닌가?
1: 자자자, 말을 내걸지 말고 이번에 어떻게 병원에서 나왔는가부터 말해보게. 만일 도망쳐 나왔으면 그 효과가 어떻다는 걸 자네도 알잖아.
2: 이번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받을 테니 걱정 말라고. 아, 우리들은 오랜 전우인데 왜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나?
1: 아니, 아니, 안 돼요. 난 똑똑히 알아야겠어.
2: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1: 뭐라고?
2: 난 자네가 이렇게 딱딱하게 나올 줄 알고 만단의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
1: 그게 뭔데?
0: 등근은 뒤에 대고 소리쳤다.
3: 서령이!
4: 네?
3: 가방에서 소개실을 가져오게!
4: 알겠습니다!
0: 주부가 받아보니 그것은 과연 큼직한 붉은 도장이 찍힌 퇴원 소개신이다.
2: 어때? 똑똑히 봤나? 내가 동물을 속이지 않았다는 걸 이젠 알았겠지?
1: 아무래도 어딘가 좀 수상한데. 이봉의 소령이.
4: 네.
1: 이건 어디에서나 소개신인가? 똑똑히 말하오.
2: 그래, 똑똑히 말하라고. 정치위원과는 사시다로 말해야지.
4: 그건 물론 싸워서 얻은 것이요.
1: 어떻게 싸웠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2: 그래, 시원히 말하라고. 당당하게 얻은 소개신인데 뭐.
4: 반장 동지가 퇴원하겠다고 하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의 당위 서기와 원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두 분은 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1: 그래서?
4: 그러다가 부대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더니 반장 동지가 집단군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반장 동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송소하게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겨우 퇴원 소개신을 얻어냈습니다.
2: 이보게, 난 전화로 문안을 들었지 울지 않았어.
1: 보안이 또 억지다짐으로 생태신을 쓴 모양이구만.
2: 아, 아니지. 말말귀를 슬쩍 비춰봤더니 비서를 하더구만. 내가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생태신을 쓰는 사람인가?
1: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곧 사부에 알리겠어. 솔직히 난 요즘 혼자 급한 상황을 처리하다 보니 동무가 많이 그리웠어. 그래서 무척 기다렸지. 그런데 동무 몸이 어떻게 했는지.
2: 에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게. 난 동무의 그 눈꼬리 동작이 딱 질색이거든. 그러니 빨리 전선 형편이나 얘기해줘. 이번엔 누가 앞장서는지 알고 있나?
1: 아직 구체 작전 포치는 하지 않았으니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
0: 등군이 한 해 동안 헤어졌던 전사들과 회포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5: 보고 탄장 동지.
6: 어? 아니 이게 누구요? 위생병 양설 동부구만.
5: 네, 위생병 양설입니다.
6: 아니 그런데 왜 날 보더니 울먹거리요?
1: 자 양설 동부 일로 앉아서 얘기하기요.
0: 양설은 앉지도 않고 여전히 흐느꼈다.
6: 아, 왜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그래? 어서 말해보.
5: 왜 저를 조선으로 보내지 않는가요? 우리 여자들은 다 못 나간대요.
6: 뭐요? 아니 정치원 동무 그런 규정이 있어?
1: 규정이 있지. 하지만 그건 여성 동무들을 관심해서 정한 규정이요.
5: 누가 뭐 관심해달라고 했어요? 해방전쟁 때 난 하루에 백여리기를 걸었어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뒤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1: 국내 형편과 국외 형편이 다르니까 그러겠지.
5: 국외 형편이 어떻다는 건가요?
1: 아니 이 동무 이거 지금 나와 화풀이를 할 작정이구만. 물론 동무의 열정은 좋았어. 그러나
5: 또 그 그러나군요. 난 정치위원 동지의 그러나가 싫어요. 간부 동지들은 그러나가 아니면 말을 못하겠네요.
1: 동무 말이 옳소. 난 그러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나가 없이는 변증법이 있을 수 없소. 어떤 일이나 다 그 자체에 두 개면이 있는 거요.
6: 하지만 양설이는 한 개면만 있기를 바라거든. 안 그러소 양설 동무?
1: 아, 자 그럼 탄장 동지와 말해보. 난 마침 회의가 있어 나가려던 참이요.
0: 주부가 나가자 등근은 양설을 걸상에 앉혔다.
6: 자, 앉소. 양설이 내 말 좀 듣소. 내 보기에는 이건 잠시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돼요. 조선의 구체 형편을 모르다 보니 이렇게 규정한 것 같소. 우리가 나가서 말을 붙인 다음에 동무들이 오면 더 좋지 않을까?
5: 말씀만은 잘하시는구만요. 그럼 지금 조선 여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는가요? 그들은 어디로 데려갈 작정인가요? 우리나 조선 여성들이나 다 같은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0: 양설이 파투 들이대자 등근은 말문이 막혔다.
6: 입은 대단히 여물었구만. 동문 입대한 지도 이젠 몇 해 잘 되는데 그래 규율이 어떻다는 걸 모른단 말이오?
5: 그래 탄장 동지는 규율을 잘 지켰나요?
6: 내가 뭘?
5: 탄장 동진 왜 전선에 나가겠다고 탄원했나요? 그리고 또 퇴원은 어떻게 했고요? 내가 모르는가 하세요?
6: 아니?
0: 여해철을 찔려온 등군은 강자를 부렸다.
6: 좋아. 동무가 그렇게 나면 난 모른 채 할 수밖에 없구만.
5: 탄장 동지!
0: 양설은 더 크게 울어번졌다. 그러자 등근은 어쩔 바를 몰라 손을 마주 비비면서 멈칫거렸다. 잠시 후 양설이 울음을 그치고 차분해졌다.
5: 그럼 탄장 동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6: 어떻게 한단 말이오?
5: 공개적으로 날 데리고 가겠다고 비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저
6: 아 그래 무슨 방법이 있는데?
5: 날 가만히 데리고 가요.
6: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도모가 글쎄 자그마한 물건 같으면 호수머니에 넣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데려간단 말이오?
5: 나를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다 돼요. 마대 안에 넣어서 쌀마대와 같이 실어 가도 돼요.
7: 기뻐!
0: 주부가 달려왔다.
1: 등동무, 이제 시간이 됐소. 떠나기요.
6: 알았어.
0: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부대는 암벽광 다리가로 모여들었다. 거리 한복판으로는 포병들이 말에다 포를 메워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다. 중국인민 지원군은 바야흐로 압록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부모님과 초부가 부대 가까이까지 왔을 때 양설도 계속 뒤따라왔다.
1: 양설 농부, 우리가 건너가서 발을 붙이기만 하면 동문에도 꼭 건너올 수 있을 거야. 내 보기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소?
2: 그래, 이렇게 큰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서 되겠나?
3: 좋아요, 말을 듣죠.
1: 아, 이제야 달 통일된 모양이군.
3: 아니에요, 이건 분명 우리 여성들을 깔보는 것이에요.
2: 아니, 아직도 속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군.
3: 이제 두고 봐요. 저선 전선에 나가면 난 꼭 잘 싸워서 본때를 보여주겠어요.
0: 부대는 드디어 압록강 철교를 건너 저선에 들어섰다. 전선 형편이 긴장해지면서 상급에서는 화물자동차 50대를 등근과 주부의 탄에 보내주면서 날 밝기 전으로 구성 부근에 도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부대는 신이주를 지나 동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신이주에서는 그때까지도 도처에서 화강이 타오르고 있었다. 등근 탄장과 주부 정치위원은 앞뒤 화물자동차의 운전실에 나누어 탔다. 적기에 야간 공습이 빈번했기에 상급에서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는 몹시 굼뜨게 움직였다. 등근은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2: 에이, 이 속도로 전진하면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나 달릴 수 있어?
4: 아, 이렇게 거북이 걸음을 한다면요, 한 시간에 10km도 달릴 수 없죠. 전 여태까지 이렇게 차를 몰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 에이, 이렇게 달리다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겠나?
4: 길이 험한데다 전조등을 켜지 못하다 보니 이제 눈이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2: 상급의 규정이 그러하니 방법이 없지. 그럼 날 밝기 전에 제일 목적지인 신성리에는 도착할 수 있겠어?
4: 이대로 나간다면 거기까지는 겨우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2: 아, 그럼 눈이 아픈 대로 좀 참고 거기 가서 푹 쉬도록 하오.
4: 네.
0: 이때 앞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멈춰섰다.
4: 아마도 앞에 차가 고장난 모양입니다.
2: 할 수 없지. 담배 나한테 태우면서 기다려야지.
0: 담배 한 가치를 다 피울 때까지 앞에서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급해난 등근 탄장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2: 아, 못들 하고 있나? 왜 차를 모시하는가 말이오?
1: 등동무, 내가 가서 살펴보고 올게.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2: 같이 가요.
0: 이때 앞에서 연락병이 달려왔다.
5: 보고, 탄장 동지. 무슨 정황이오?
6: 길이 막혀 갈 수 없습니다.
2: 길이 막히다니?
6: 불길에 길이 막혔습니다.
2: 뭐라고? 불길에 길이 막힐 수도 있나?
6: 네.
2: 아, 그럼 길에 불이라도 달렸다는 말이오?
6: 그렇습니다. 길 양쪽 집들에 불이 달렸는데 양쪽의 불길이 이젠 거의 맞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2: 그럼 되돌아갈 수는 없고?
6: 제3령의 손량 경장이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2: 가보기요.
6: 네.
0: 산구비를 돌아서니 저 앞 산기슭에서 불길이 길길이 솟구치고 있었다. 길 양옆의 집들에서 불길이 솟구쳐 올랐고 큰 길은 이미 불길에 휩싸였다.
1: 등동무, 저렇게 불길에 휩싸인 길로 차가 달릴 수 있겠소?
2: 하지만 불길의 근원은 길 양옆의 집이지 큰 길이 아니란 말이오.
1: 그럼 뚫고 나가자 말이오?
2: 그렇소. 불길을 뚫고 나가야지. 우리에겐 대로가 없어. 전속력으로 냅다 몰면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1: 좋소.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고.
2: 누가 먼저 뚫고 나가겠소?
0: 등 뒤에서 나젊은 운전수가 앞에 나섰다.
7: 제가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2: 좋소. 그럼 동무가 한번 솜씨를 펴보. 동무가 나갈 수 있으면 뒤에 차들이 모두 나갈 수 있어.
7: 알겠습니다.
0: 차 한 대가 전 속력으로 불길 속에 들어섰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과 산단 같은 연기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차가 지나가자 다시 한 대 어울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의 동음이 점점 멀어져갔다.
7: 별일 없으니 어서 걷어오십시오.
2: 저 친구가 성공했군. 자, 앞으로 전진!

0: 차가 동남쪽을 바라고 달리고 있을 때 길가에는 북으로 피난하는 조선인민들의 대호가 길다랗게 늘어서 있었다. 피난민들 속에는 대여섯 명의 조선인민군 군관과 전사들도 섞여 있었다. 그중 한 서위가 뻗치고 서 있었고 앞뒤에서 그 사람을 당기고 밀고 했다. 그 서위는 등군내를 보더니 반가워서 소리쳤다.
1: 동무들! 동무들!
0: 등군내 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등군은 연락병을 불렀다.
1: 연락병 동무, 지금 저 인민군 동무가 왜 저러고 있어?
2: 저 동무가 지금 후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우들은 북으로 후퇴해도 자기는 한 걸음도 북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자기 부대가 북으로 이동하는데 왜 가지 않겠다고?
2: 아마도 우리를 보고 인민군으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동무는 우리와 함께 전선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단장 동지도로 비준해달라고 했습니다.
1: 참으로 건강한 전사구만.
0: 등군은 그 인민군 서위에게 다가갔다.
1: 동무들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동문의 부대는 북으로 후퇴하는 길이기에 부대의 명령을 따라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나를 이 부대에 받아주십시오. 나도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부대는 지금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선에 나가서 희생된 전우들을 위해 복수하겠습니다.
1: 전사는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전직입니다. 빨리 명령대로 집행하십시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4: 베이징 시간 13:00.
5: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구름이 둥실둥실 춤추며 흘러가는 풍요로운 가을인데요.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백일홍이 빨갛게 노랗게 고향길을 예쁘게 수놓고 있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서 고향길을 걷고 싶고 고향 내음을 만끽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 꽃피는 우리의 민속 문화도 날로 발전돼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만방에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랑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풋풋한 고향의 구수함이 풍기는 우리의 멋과 우리의 맛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순희 가수가 부른 노래 맛으로 만나는 연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고향에는 예로부터 장수냉면, 막걸리, 순대, 찰떡 등이 전화별미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토장 맛이 풍기는 곱돌장국은 우리네 마음을 덮여주고 엄마의 얼굴이 그리워나게 하는 민속 음식으로 선을 높았습니다. 강서성 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병기 씨는 타향 생활 20년이 되지만 항상 고향이 그리워나고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김치랑 고추장이랑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고맙다면서 시부모님에게 노래 김치맛 자랑 일세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보랏빛 향기에 매료돼 많은 관광객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연변의 전통 문화와 민속 음식의 절찬을 보내면서 자주 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기령 씨는 어릴 적에는 김치랑 토장이랑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타양 생활을 하면서 고향 음식의 진미를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정에서 손수 김치랑 담그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전미령 씨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하셔본 썩장을 보내드립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제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1: 어머님 회장님.
2: 예.
1: 들어오셔야
2: 됩니다.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0: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1: 내 무슨 비밀 하악도 합니까? 아, 연청아. 아, 따따사구나.
0: 아이, 그런데 반찌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1: 예, 우리 이루 결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0: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주세업자인지.
1: 60의 정초이라는데.
0: 그래도 글쎄.
1: 아, 오동문회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0: 이과부는 그 세지바르기랍니까?
1: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나를 데리고 어쩐지 압니까?
0: 어째서입니까? 아,
1: 양로철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0: 그럼 세지바르 아. 찾아갈 게지 나를 어째 찾아왔습니까? 예?
1: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째지래서.
2: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1: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소.
0: 어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패들 예. 왔습니다. 범위 죄송합니다.
1: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0: 야, 이 밤새 아즈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즈바이 별나게 알고겠습니까?
1: 예, 죄송합니다. 그렇구만.
3: 야,
1: 이거 어쩌니?
0: 나 내 자네를 그저 벗었던 옷을 주워 입느라고. 예.
1: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0: 이거 엎드겠습니까?
1: 예. 엎드라고 여기.
0: 빨리 와 엎드시오.
1: 엎드라고.
0: 예, 엎드시오.
1: 아우.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따가라 아우 따가라
0: 어떻게 움직입니까?
1: 야 저기는 지네 따가봐도 구들이 화가 매갔습니다. 머리 갔을 때가 뻗어야지.
0: 야 옷을 벗으면 더 맨날게 뭐지?
1: 예? 예 어쩝니까 그럼?
0: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 없어.
1: 예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가만 조개 뜨개 바늘 같은 나 추웠어.
0: 아 뜨개 바늘 또 어떻다고 그래?
1: 내 지네 지네 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나자.
0: 그래서
1: 예, 예. 빨리 나가 봅시다. 예,
2: 예. 야 다 가지고 다 알아 죽는데
0: 야 쌀겐다 나가.
2: 야야 다 늙어 빠진 과부라 무슨 일 욕심내 되나 저들한테 문을 거는 당근이 주사까지한데.
3: 야 아이 지금 이래서 그놈치는 당마당 내내 나나고 혼자하는 영감들이 넓적 거부가 되는가? 그런데 석사에다 테이블
4: 내 고향 가서 시집가.
2: 야, 제 보기에는 내 시집 가기 싫어 하는 거 같소. 넌 아이가.
4: 아이가 내가 보기여.
2: 지금 그저 검사 타는 게 그저 똑 제일이야. 먹기 싶은 게 있으면 그저 버글버글 여래 그저 검사 들여 먹지. 한 번째 하토 튀김 갔다 와도 무슨 얘 눈치 배우는 게 있는가. 늙음하게 무슨 내 영감이 양말 떡시텅썩 하겠어. 아이 그랬어?
4: 에이 뭔 소리다 야. 어째 늙음한 사람이 장수 비기래란 말이 있지. 그래도 서로가 야 늙음하게 믿고 말도 믿고 하고 하다못해 이래 단들 긁어주는 재미도 이런 거 봐야 되지. 아이 그랬어?
2: 어, 그렇지. 아이 진짜 저는 그래 단들이 가라 봐가 시집가야 쪽이네.
4: 아이 아이고
1: 아이고
2: 장화배가 뭐 이런 맛으로 어떤 맨 단들이 기대 그거 세고 그랬어.
4: 아이 그 산들을 그렇게 긁어주는 거 하고 제 인간 여선을 그래서 살살 긁어주는 게 거기 간세 한 가지일까?
2: 이게 감이 이게.

0: 그만
1: 어이! 야! 옷은 절대 쪼지 마! 사랑처럼 하라! 자잘거리지 마!
2: 눈이 마주 호흡망신 눈이 마주 호흡망신
3: 어이! 어디 나 속해? 어이! 새지 말이야!
1: 어디 그냥!
3: 저는 정말 시집 아이가 됐어!
1: 아! 시집 아이가 한 번 자꾸 저래!
0: 아이고! 그럼 무서운 영감 또 뺏겨왔구나!
1: 오야! 어이! 어디 좋은 자리 있어? 진짜!
3: 아이 저 정말 가겠어?
1: 야, 내게 이 물체계가 아예 계속 혼자 살게 했어.
3: 그래야
1: 몇 살이야? 어디 뭐하?
3: 아이고 간부라 안 돼.
1: 간부?
3: 야
1: 나이는 몇 살이라?
3: 야
1: 어디 자꾸 깨끼어? 내가 먼저 말했어.
3: 아이고 아이고
1: 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3: 몇 살인가? 예순 둘이요.
1: 예순 두 살이야? 야 어, 나이 늙어서 싫잖아.
3: 자, 어이 어이 야
1: 저 내일 다 봤어. 날 말은 가야지.
3: 야, 우리 냥 우리 덕분에 이해사이요.
1: 이해사이야. 그 영감 실수.
3: 아, 언제 그래요?
1: 그 영감이야. 거친이 별로 정자야. 유마이.
3: 아, 유마이. 야, 기사자야. 쟤 어제 해달 그렇게 얘기라. 그럼 뭐라게?
1: 쟤 아직 그 영감 몰라, 기려.
3: 어이, 저 여기로. 야, 전혀 저만 믿고 말아냐? 어디 가, 외우지 마.
1: 야, 어제 아니야.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아?
3: 어째?
1: 그저 춤 추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아기가 품어서 똥소리 가서 대신 체해서 그저 해내 그래 매만 친다고 그래.
3: 거기서 걔 너무 고가서 그랬겠지?
1: 고가서?
3: 야
1: 엉뚱한 국민서도 그랬 거지? 아이고 내 이래 문을 오목해서 그저 영감들이 그저 걸어 눈차 난 맨서 죽이게 잡아.
3: 새끼들
1: 아 이거 이제 단들이 꺼져가지 말고 쨍절해 나는데 그래도 막
3: 어때? 이게 신경털이라는 게 나도 두 번째 뭐 그랬대 이랬었대. 야 그게 과부 신경털이라는 게다 이렇다.
1: 신경털이요?
3: 예.
1: 뭐요? 기력이 싫은 나다. 어 기력이 있대요.
3: 야 아니야.
1: 못 어디 끝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어쨌는가?
3: 너 어째 그래?
1: 야 고자리 매겠단 말이.
4: 내 한 말 있을 거만 없어. 아우야, 어. 아 이동무, 양꼬재는 이동무 나를 싸매겠지. 내 이동무 싸매겠습니까?
1: 아이, 아 그날에 그래 결산할 땐 내 돈을 내겠다 할까? 아이 아줌마 그래 자기 내겠다 양꼬재.
4: 옳습니다, 내 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꺼내니까 아줌마의 내 돈을 꽉 쥐면서 무슨 그래 했습니까?
1: 어우야, 심판 소리 한다. 아 내 언제 아줌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4: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 코코전이 지는 채 했지.
4: 그래. 제하면서 아줌마의 무식을 하겠습니까?
1: 네, 어쨌습니까?
4: 아이고, 야, 어찌 뭐 남이 감대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아줌마의 돈 내지 했습니까? 어,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간 택시비까지 아줌마의 내고 달아났습니다.
1: 아줌마의 돈 덕지가 앞서 그 시시하게 빌란 말이야.
4: 아이고,
1: 야, 둘이 낳든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살게라.
0: 아이고, 야, 지금 아이 걸었어.
4: 예?
0: 아이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우 세상 못 봤다니.
1: 아이고 뿌리도 세다. 아줌마.
4: 예?
1: 아, 이게 무슨 일?
4: 아줌마, 그러나저나
1: 예.
4: 아줌마.
1: 가만 있어, 이게 무슨 일?
4: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봅소.
1: 예? 아이, 아줌마 그래. 예, 우도다에 가서 그래. 나를 캐리 쳐다보게 그래. 유마 아임도 그래.
4: 어, 아줌마 어째 나를 캐리 쳐다봤습니까?
1: 아이, 쏴봐.
4: 어여,
1: 아줌마 나를 캐리 쳐다보대고.
4: 예.
1: 내 아줌마를 캐리 쳐다본가? 내 너무 격분해서 캐리 쳐다봤습니다. 어째?
4: 아줌마 캐리 쳐다보니 나도 캐리 쳐다보게 지금데.
1: 아이야. 해달 제보다 키 적은 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애틀다고.
4: 예, 옳습니다. 어떤 말씀 옳습니다. 예.
1: 아이, 제 무슨 일이 됐다고. 아이, 그래 뭐, 네 해달 입장에서. 예? 네 해달 어째서 내 혼자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얘 이목 뒤집어 쓰고 속상질 하는가. 이것만 말합니다.
3: 아, 어째 이게 어째. 내 사진한테 내 사진 찍어라.
4: 저 저 내 정도로 생각해서 야 높이 소리치지 마 떠들어.
1: 아이, 그래 지금 말란데.
3: 러시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 회사하고 내 도덕 연애를 한지 두 달이 되어.
4: 예.
1: 보세요.
0: 아이 고객님 뭔 말이요?
3: 야.
4: 예예예 예, 예, 예.
1: 어머. 어이 모두리 기라고 모두 내게 와서 보게 만나고.
3: 야 그게 아니고.
1: 기라고 기라고. 예.
3: 아 그래서 글쎄. 아주바이 글쎄 오늘이 우리 둘이 그 합치는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무지리 거길 보러 따라오겠어. 기라 바빠인데 지금.
1: 기라 바빠오겠어.
3: 걔이 회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을 때 기라 써서 짱질하라고 입을 덮어놓은 게 나야.
1: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젊은 젊은이는 연애나고 모습이 다 말고 뭐라 빨고 하는데 늙은 것들은 저러들은 어떨지 해가지고 이 집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속장질을 하는 거야! 가자! 가!
4: 어디로?
3: 아, 어디로 버려, 또?
1: 아, 이 놈치를 세상 구경시켜야지!
4: 예?
1: 뭐라 빠!
4: 뭐라 빠! 자, 저, 이 정도! 오늘쯤은 내 한 척 내겠습니다. 갑시다!
1: 이 회사요?
4: 예!
1: 속장에 친 걸음 먹자! 가자!
5: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5년 전 한국에 간 김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게 됐다면서 왕청일이 살고 있는 어머니 최옥자 씨에게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정금 씨는 딸이 3살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식 걱정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여 오늘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어머니께서 즐기시는 노래를 요청해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가족이 하루빨리 상봉하기를 바라면서 방귀정 씨가 부른 노래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은을 보여드립니다.

햇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꽃 해바라기는 햇님의 충직한 꽃이라고 하는데요. 순박한 농군의 솔직한 마음을 말해주기도 하지 않을까요? 절강성 항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금경 씨는 연결시 의란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강금경 씨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또 된장을 손수 담그셔서 그 맛을 인정받으면서 치부하게 됐답니다. 하여 강금경 씨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우리의 민속 문화가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의 숨결이 숨겐 민속 문화. 세월이 가도 더욱 빛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백년 민속 문화가 전설로 엮어져 그 향기를 사방에 전하고 있는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곳 우리 연변의 민속 문화가 천년 만년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흥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서경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어부였으며 어부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도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경은 다른 마을에서 온 상인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서경에게 고급 어패류를 맡기고 그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경이 고급 어패류를 반드시 생선 시장에 안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위해 서경은 특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고급 어패류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경은 마을 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 생선 운반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의 고양이 토리였습니다. 토리는 서경과 함께 살아온 지 오래된 고양이로 서경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리가 고양이란 점이었습니다. 서경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토리에게 맡기며 토리가 집을 잘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서경은 고양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 이상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 서경은 고급 어패류를 안전하게 생선시장에 전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과한 채 토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서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토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니 괜찮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은 그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믿음을 토리에게 전하고 이번 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토리는 고양이답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냄새가 나는 신선한 생선들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생선 한 마리를 훔쳐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의 고양이 토리는 생선에 대한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토리는 마을에 많은 생선을 조금씩 먹어버리고 서경이 맡긴 중요한 고급 어패류는 점차 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맡긴 고급 어패류가 이미 상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경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고 고양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인과의 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라며 서경의 실수를 비난했습니다. 서경은 깊이 반성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직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고양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이 잘못이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일을 맡길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고 입에 올리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일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고양이와 생선이라는 비교적 귀여운 상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속담이 주는 주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중요한 임무나 책임을 맡길 때 그 일을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서경은 고양이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생선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서경이 맡긴 중요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경험,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경은 고양이를 믿었지만 고양이가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그 믿음이 너무도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에서 오류였습니다. 실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와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만을 담지 않으며 그 사람이 맡은 일이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과신이나 오만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서경은 고양이가 집에서 일을 잘 함으로 큰 일도 잘 처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의 능력과 책임감을 과대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 결과 중요한 일을 실패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과신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 생선을 맡겼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리더로서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을 사람의 성격과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신뢰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석영의 실수는 그의 무리한 믿음과 과신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속담을 통해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몸 안에도 이미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힘은 항상 같은 크기로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과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첫걸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기보다는 이미 몸 안에 존재하는 회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은 본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자극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끊임없이 조정과 회복을 시도합니다. 작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아물고 피로가 쌓인 뒤 휴식을 취하면 다시 기운을 되찾는 과정은 자연 치유력이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생활 방식이 이러한 회복 과정을 충분히 마무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몸은 회복을 시도하다가도 중단되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 치유력은 점차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의 신회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피로감이나 통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요청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강한 의지로 억지로 끌어내는 힘이 아니라 경청과 존중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 치유력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긴장과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회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회복보다 대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 몸은 회복과 정비에 집중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의 영역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연 치유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몸과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 몸을 협력자로 인식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대할 때 회복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적으로 간주하기보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시각의 전환은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인식의 변화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기적 같은 힘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금씩 강화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쉬고 싶다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과도한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며 몸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려는 태도는 모두 이 흐름을 지지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일수록 몸은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 치유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복은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때로는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몸을 다그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속도보다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출발점은 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이미 회복하려는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힘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자연 치유력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방해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않습니다. 이는 몸에 회복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그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볍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방해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몸이 오랜 시간 긴장에 놓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 모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복과 재생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경계와 방어에 사용되며 자연 치유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긴장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긴장이 풀릴 수 있는 여지를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시간만으로도 회복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도한 자극 역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소음, 화면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은 몸과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몸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정비할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조용한 상태에서 더욱 활발히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몸은 내부의 균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자극을 덜어내는 선택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피곤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 치유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몸은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 신호를 보내는데 점점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호 자체가 둔해지거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신호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활 리듬의 혼란 역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잠자고 깨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식사와 휴식의 흐름이 자주 깨지면 몸은 언제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회복보다는 적응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반대로 비교적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몸은 회복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자연 치유력은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부담 또한 자연 치유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눌린 감정이나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몸의 긴장으로 남아 회복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회복 시스템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태도는 몸에게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인다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살피며 자극적인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회복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야만 생기는 힘이 아니라 방해 요소가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몸은 이미 회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일상적인 실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줄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이 스스로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별한 방법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대하는 방식과 삶의 속도를 조금 다르게 조율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회복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깊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을 선택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주어질 때 몸은 진정한 회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여백 속에서 몸은 스스로를 정비하고 균형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쉼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휴식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호흡과 자세, 움직임에 대한 인식은 몸의 회복 반응을 부드럽게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숨이 얕고 급해질수록 몸은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반대로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질수록 몸은 안정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느끼고 움직임을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자기 몸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돕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몸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질 때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면 몸은 끊임없이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몸이 보내는 조절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면 우리는 보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뢰는 회복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자연 치유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상태 역시 몸의 회복 선택에 깊이 관여합니다.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끊임없이 비교하는 태도는 마음의 긴장을 남기고 이는 그대로 몸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몸에게도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자연 치유력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마음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드러운 시선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극적인 공간보다는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빛과 소리, 온도와 촉감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도 몸의 긴장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몸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행위이자 회복을 위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몸은 굳이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며 자연 치유력을 더 자유롭게 발휘하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회복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때 조급함이 앞서면 다시 몸을 다그치게 되고 회복의 흐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속도를 존중하고 지금의 상태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 치유력을 깊고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가 아니라 몸을 믿고 맡기는 적극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몸을 고치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삶의 속도와 태도를 조율하며 스스로에게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의 힘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삶의 조건을 허락하느냐에 따라 깨어나는 힘입니다. 몸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때 인체는 본래 지니고 있던 치유의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완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0: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5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교통신호등은우리모두의안전을담보하는중요한시설입니다잠깐의서두름이큰사고로이어집니다신호등을지키는것보행자보호선을지키는것이런작은행동들이교통흐름을원활하고생명안전을보장해줍니다교통법규를준수하고모두가안전한도로를만들어갑시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네, 주말을 기대되다 보니 금요일 오후만 되면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죠. 네, 주말에 뭘 할까 친구들과 문자를 보내면서 약속을 잡거나 가족과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금요일 오후의 즐거운 일입니다. 네, 행복한 불금.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간 외식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무알콜 맥주는 저칼로리, 취하지 않는 맥주 등 마케팅 포인트로 많은 사람들의 식사시 음료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무알콜 맥주에는 알코올이 없기에 마신 후 운전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북농업대학 식품학원 장영화 교수는 무알콜 맥주는 완전히 알코올이 없는 것이 아니며 많이 마신 후에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전에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알콜 맥주의 알코올 함량에 대해 장영화 교수는 먼저 정량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네, 맥주 국가 표준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는 알콜 부피 분율이 0.5% 이하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일반 맥주의 알콜 부피 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입니다. 정영화 교수는 이 기준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에는 미량의 알코올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완전히 알코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낮지만 많이 마신 후 운전하면 여전히 음주 운전 위험이 존재합니다. 네, 또한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임산부, 미성년자, 그리고 항생제나 메트로니다졸 등을 복용 중인 환자도 무알콜 맥주를 피해야 합니다.

네, 민간에서는 서금물로 제한하는 피부관리법이 있는데 네, 이는 살균과 피지 조절, 순한 각질 제거가 가능해 저비용 피부관리 꿀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서금물이 정말 피부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소금물은 깨끗한 물에 비해 소금, 즉 염화나트륨만 추가된 데 불과합니다. 염화나트륨은 의용으로 세안할 때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염화나트륨 성분은 단순하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리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Money, fame, love. Yeah, now I see.

여름방학 동안 일부 예뻐지려는 청소년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취하는데 극단적인 감식, 집착성 운동 등을 통해서 맹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여 일련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부모와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체중 문제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인 체중 감량 방법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부 체중 감량 제품을 판매하는 상가와 체중 감량 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이 굶어서 빼기 그리고 체중 감량 제품 남용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도록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청소년에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다이어트 시장의 혼란함에 직면하여 관련 부서는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허위 광고, 불법 의료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 체중 감량사 등 직업의 시장 진입 장벽과 서비스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네, 체중 감량은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신체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은 다이어트 시 절대 굶주림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바,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입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많은 다이어트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성분이 불분명하여 내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운동을 강화하면 체중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와 청소년은 건강한 체중관을 세우고 체중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건강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고 조상을 숭배했던 이족은 여러 가지 전통 명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명절로는 시월절, 횃불절이 대표적이고 지역적으로 쇠는 명절 외 제사 활동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시월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족이 전통적으로 쇠는 설이며 통상 음력 10월 상순의 길이를 택해서 경축합니다. 그 명절 기간은 닷새, 엿새 정도이며 명절이 되면 돼지와 양을 잡으며 가장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소를 잡곤 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족은 화려한 옷을 떨쳐입고 연회를 차려 손님을 접대하거나 친구, 친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교환하곤 합니다. 이어서 횃불절을 알아봅니다. 이족인들의 제일 성대한 전통 명절이며 운남의 여러 민족들이 공동으로 경축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횃불절은 통상 음력 6월 24일 혹은 25일에 진행하곤 합니다. 횃불절에는 소와 양을 잡아 조상에게 제를 지내며 어떤 지역에서는 토지신에게 제를 지낸 다음 함께 식사를 하면서 풍작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횃불절은 3일간 경축하게 되는데 첫날은 온 집 식구들이 단란히 모여 앉아 지내고 그 후에 이틀은 씨름, 경마, 투우, 밧줄 다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절을 즐기곤 합니다. 이어서 성대한 우등불 야회를 개최해서 날이 새도록 즐겁게 놀곤 합니다. 이족의 횃불절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스달이라고 하는 악마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때 힘장사인 포총이 악마와 겨루기를 해서 이겼으나 악마는 여러 가지 해충을 만들어 곡식을 절단내곤 했습니다. 포총이 사람들을 모아 저마다 횃불을 들게 하고 해충을 태워 죽이고 결국 고향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는 내용의 전설입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6월 24일이었던 것입니다. 횃불절 저녁이 되면 이족의 마을들에서는 한 장 길이의 큰 횃불을 세워놓으며 여러 가정의 작은 횃불은 큰 횃불 주위에 놓아서 이족인들의 단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명절 옷차림을 하고 횃불을 에워싸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집과 밭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함성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그 횃불이 서로 이어진 듯하고 불로 만든 용들이 꿈틀거리는 듯해서 장관을 이룹니다. 낮에는 남자들은 씨름이나 경마, 투양, 장대 오르기 등 행사들과 경기에 참가하고 여자들은 보통 노래와 춤으로 즐기며 투우 등 경기에서 우승한 남자들에게 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보년절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사천 운남 귀주 등지에 살고 있는 이족인들은 설 후에 음력 2월 초열흘과 초열하루 날에 다시 한번 설을 쉬는데 이족으로 이 명절을 마룽화라고 합니다. 이족의 제룡 행사를 알아봅니다. 제사 중에는 제룡, 즉 용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제일 성대합니다. 제룡 행사는 2월, 3월, 4월 중에 용리를 선택하며 마을이나 산채를 단위로 사람마다 쌀 한 사발, 소금 한 덩어리를 가져옵니다. 연장자가 향불을 준비하며 용나무 아래에서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운남의 이족은 정월의 첫 번째 용리를 택해서 용에게 제사를 지내며 제사를 마치면 모두들 땅에 앉아 나이순에 관계없이 식사를 함께 하고 납니다. 이때는 밥은 각자가 준비해오고 함께 고기를 먹곤 하는데 이 역시 성대한 대규모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파절도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 2월 초파일은 이족의 사파절입니다. 이 명절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옛날 총담화산에 잔혹하고 황금무도한 지방관리가 있어서 천선원을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 선녀들이 천을 짜고 꽃을 수놓는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들에서 제일 이쁜 처녀들을 이곳에 보내게 하고는 자신의 음욕을 채웠으며 이로하여 이족 처녀 여러 명이 핍박에 못 이겨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미시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음력 2월 초파일에 전선원의 홀몸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꽂고 있던 독이 있는 꽃을 술에 타서 관리와 함께 마셨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악덕 관리를 독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감한 처녀를 기리기 위해서 이날을 사파절로 정했습니다. 이날이면 사람들은 두견화를 꺾어서 문 앞과 집 뒤에 꽂으며 소나 양의 뿔에도 걸어두곤 합니다. 청춘 남녀들은 이날이면 명절 옷차림을 하고 함께 모여 춤과 노래로 즐기곤 합니다. 마음이 맞는 청춘 남녀들 중 한 사람이 두견화를 다른 사람의 머리에 꽂아주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이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의 꽃으로 피어난 천사들 송이송이 한마음으로 봉사한다네. 황홀한 꿈 안고 포근한 정 담아 고생을 락으로 일터에서 꽃 피우네. 언제나 반겨웃는 사람의 꽃 되어 환자들의 마음에 또 받들린다네. 사랑의 꽃으로 웃는 천사마다 친인마냥 맞아주고 바래준다네. 환자 고통 덜어주는 신비한 의술로 시련을 이겨내는 강복과 천사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빛내어 아름다운 봉사가 영광스럽다 하네. 영광스럽다 하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흑룡강성 맞춤 농업 고품질 발전 현장 회의가 일전 부금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선 각지 농업 주관 부서, 재배 경영 주체, 농업 선도 기업들이 곡물의 도시 부금에 모여 판매를 기반으로 한 생산, 선행 주문 방식의 맞춤형 농업 추진 경험을 교류 및 보급하고 논밭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생산 판매 연계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성은 전국 최초로 성을 단위로 전역에서 맞춤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에 내논이 있다 브랜드를 육성해 맞춤형 경영 주체의 수, 기지의 면적, 판매 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며 사업을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양질의 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성 맞춤형 농업의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우리 성은 3개년 실행 계획과 업무 가이드를 발표해 이 신규 업태의 명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성의 농업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 종자 산업 혁신, 스마트 장비 도입으로 생산 방식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북대황 정보회사 내 대형 스크린에는 약 66만 67헥타르에 달하는 경지를 담은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경작지 정보, 토양 습도, 작물 생육 상황, 농기계 이동 경도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위성 원격 탐사,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파종 관리, 수확 등 농업 생산 전반에 도입됐습니다. 북대황 정보회사 시장운영센터 왕호 부총경리는 현재 약 320만 헥타르의 경지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60여 종에 이르는 디지털 시스템도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농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한랭지 작물 대규모 언어 모델이 토양, 기상, 작물 생육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해 재배 계획을 세우고 변량 시비 처방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왕 부총경리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논밭을 순찰하며 하루 한 명이 살펴볼 수 있는 면적이 약 13.33헥타르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드론과 원격 탐사 등의 기술을 활용해 광범위한 범위를 순찰할 수 있게 됐다며 5일에 한 번씩 간척지의 작물 생육 모니터링 결과가 업데이트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순찰, 시비, 병충해 방제 등 농사 의사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품종 개량과 함께 농기계 장비도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할빈시 상성구에 위치한 흑룡강 더곡과학기술회사에는 전동식 공압 정밀 파종기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기 압력이 안정적인지 파종 누락이나 중복 파종은 없는지 간격은 얼마로 설정할지 등의 작업을 예전에는 주로 기계 구조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처리했지만 이제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흑룡강 도곡과학기술회사 두목군 총 엔지니어는 해당 파종기는 작업 속도가 시속 8에서 12km에 달해 기존 기계식 파종기보다 약 50% 향상됐으며 측면 심층 시비, 복토, 진압 등 작업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과학기술 혁신이 식량 생산 전반에 접목되면서 안정적 생산과 증산 잠재력을 끌어올린 결과 우리나라 최대 곡물 생산성인 우리성의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종합 기계화율은 99.28%에 달하고 식량 총 생산량은 1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융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신형 문화 업태를 빠르게 발전시켜 더 많은 새로운 문화 산업 성장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은 창의 디자인 산업을 4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 5만 천 개의 창의 디자인 경영 주체가 총 194억 원의 영업 수입을 실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창의 디자인 주체 육성 프로젝트가 심도 있게 시행되면서 기업의 서비스 공급 능력이 강화되고 산업 지원 서비스 체계가 완비됐습니다. 올해 전성의 창의 디자인 기업은 23개의 국제 유명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해외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성에서는 80회의 창의 디자인 수요 및 공급 연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500여 개의 창의 디자인 기관과 실물 경제 기업을 연결했고 104건의 계약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학강의 맛, 지청, 량참, 량대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IP를 다수 육성해 우리성 우수 창의 디자인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 전시 등 고수준 전시 행사를 기획 및 개최하고 심수문화방람회 등 국가급 전시 창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허조족 어피화와 할빈 밀집 공예화가 문화창의 중국 핵심 전시구역에 선정되면서 흑룡강 디자인 브랜드의 전파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산업자원 매칭 설명회가 일전 오대련지 풍경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문화 관광업계 전문가, 성내 3회급 이상 관광재 대표 등 약 100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 흑칼자섬, 봉황산 등 5개의 관광지 대표가 화산 생태, 비서 및 건강 휴양에서 국경 정취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의 독특한 문화 관광 자원 우위를 다각도로 선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경 관광지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현장을 답사했으며 관광지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언과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처음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넘어서며 설비 용량 기준 국내 최대 전력원이 됐습니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2억 8,600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권학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0: 1930년대 맑은 아침, 북평발 심양행열차가 광활한 벌판을 주름 잡으며 동쪽으로 줄기차게 달리고 있다. 빼곡히 들어앉은 여객들 가운데 흰 치포에 흰 양말, 흰 운동화를 받쳐 신은 18살 좌우의 여학생이 유난히 눈에 뜨인다.
1: 이봐, 저 처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2: 글쎄 말이야, 저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혼자 기차를 타고 뭐하러 가는 걸까? 희한하기도 하지.
1: 실려내는가? 아님 광대인가?
3: 열차가 북대하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북대하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0: 열차가 북대하에 도착한다. 행금, 동서, 피리 등 악기를 싼 흰 보따리에 비파, 월금, 생황 등 악기들까지 양손 부러지도록 든 여학생이 비틀거리며 기차에서 내린다.
4: 아이고, 아가씨, 짐이 많은 것 같은데 들어드릴까요?
5: 아, 네, 마중 나온 사람도 없으니 별 수 없죠. 저, 돈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4: 아, 일단 짐부터 들어봅시다. 아이고, 무슨 악기가 이렇게 많아요? 악기 장사예요?
5: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자요.
4: 네, 갑시다.

0: 기 못 눈다. 쪽빛 하늘과 푸른 들판 사이에 일망무제한 바다가 펼쳐진다.
1: 바다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이제야 보다니.
2: 아가씨, 거기서 뭐해요? 빨리 가자고요. 왜 안 가시오? 안 급해요?
1: 여긴 정말 아름다운 거장이야. 저 넓은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 이봐요, 아가씨, 대관절 어찌된 일이시오?
1: 아, 네, 가요 가요.
0: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황홀함에 푹 빠져있던 여학생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온다.

0: 아저씨, 미안해요. 저 언덕 너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1: 참, 그래. 언덕 위에서 뭘 보셨소?
0: 바다를 봤어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요, 아저씨. 아저씨는 여기서 사세요?
1: 그렇죠.
0: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참 아름다워요.
1: 좋아요.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소다. 고기가 안 잡히면 밥을 먹지 못하는데 그래도 좋아요.
0: 그건...
1: 그런데 이 아가씨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소? 그것도 혼자서 말이요. 비서하러 오셨소?
0: 비서라니요? 아니에요. 전 외사촌 오빠를 찾아오는 길이에요.
1: 오, 외사촌 오빠라.
0: 네.
1: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데.
0: 우리 외사촌 오빠는 양장에서 서학교 교원을 하고 있어요.
1: 그럼 혹시 이름은?
0: 우리 오빠는 장문청이라고 해요.
1: 장문청?
0: 네. 아저씨, 우리 오빠를 아세요? 지금도 그곳에 계신가요? 왜 날 마중 나오지 않았을까요?
1: 자, 미안한데 아가씨 이름은 뭐예요? 부평에서 내려오시는 길인가요?
0: 저는 림더정이라고 해요. 부평에서 왔어요. 아저씨, 우리 외사촌 오빠를 알아요?
1: 그건 저는 잘 몰라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양장소학교예요. 저기서 짐을 내려오면 되죠?
0: 네, 그래요.
1: 자, 다 왔어요.
0: 네,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이건 석전이에요. 고마워요.
1: 고맙쇼. 그럼 저 이만 갈게요.
2: 마을 한 옆에 커다란 관제묘에 자리 잡고 있는 양장소학교. 림도정은 짐을 문어구에 놓고 사람을 찾으러 안으로 들어간다. 이리저리 헤매보았으나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자 림도정은 절간 문 밖에 있는 돌층대에 앉아 오빠를 기다리기로 작심한다.

오빠는 왜 아직도 안 나타날까? 해변으로 산책을 갔어도 지금쯤은 돌아올 텐데.

날이 거밋거밋해지는데 술에 취한 듯한 한 로인이 절간을 향해 비척비척 걸어오고 있다.

0: 거기 누구요?
1: 드디어 사람이 나타나네. 저기요, 러이님.
0: 누구요? 누굴 찾는데 여기까지 왔소?
1: 러이님, 전 장문청 선생을 찾아왔어요.
0: 네? 장 선생?
1: 네, 장문청 선생이 이곳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죠.
0: 장 선생은 여기 없소다.
1: 네? 없다니요? 어딜 갔나요? 그는 저의 외사촌 오빠예요. 오빠네는 이번 여름방학엔 학교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편지까지 해줬는데 없다니요?
0: 에이, 정말 귀찮게 구는구만. 에이, 없다는데 없는 사람을 찾으면 나더러 뭘 어떡하라고.
1: 여기 없으면 어디로 갔나요? 간 곳이라도 알려주세요.
0: 이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1: 아, 안 돼요. 전 오늘 밤 갈 것도 없어요. 외사촌 오빠만 믿고 찾아왔는데 없다면 전 어떡하면 좋아요.
0: 에이, 그야 내가 할 바 아니지요.
2: 귀찮은 듯 림도정을 한켠에 밀어버린 로인이 뚜벅뚜벅 돌층계를 올라가더니 절간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다.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학교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림도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1: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오빠가 학교에서 글을 가르쳤다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바로 그거지.
0: 림도정은 짐을 학교 문 앞에 놔둔 채 수풀 속 오솔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간다. 한적한 마을에 들어서서 한참을 걷는데 검은 그림자가 불쑥 앞에 나타난다.
1: 저기요,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묻자요. 여기 양장수학교 교장 선생님 댁이 어딘가요?
2: 교장을 찾습니까?
1: 네, 맞아요.
2: 이렇게 늦었는데 아가씨는 어디서 오시는 길인가요?
1: 저는 림더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 소학교 교원인 장문청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외사촌 오빠인데 학교를 찾아가니 없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려고요.
2: 오, 림 선생.
1: 네.
2: 아, 참 공교롭군요. 내가 바로 이 마을 소학교 교장입니다.
1: 네, 교장 선생님이시군요. 몰라 뵈서 죄송해요. 저 절간에 있는 러인님이 장문청 오빠가 여기 안 계신다고 그러던데 우리 오빠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십니까?
2: 장문청 부부 말입니까?
1: 네.
2: 이틀 전에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떠나갔는데 듣자니 동북으로 간 모양이에요.
1: 동북으로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오늘 쉴 곳이 없겠구만요. 괴롭겠지만 오늘은 이 벽촌에서 하룻밤 지내고 내일 돌아가세요.
1: 저 교장 선생님, 솔직히 말하자면 전 북평으로 돌아갈 려비도 없고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저희 오빠만 믿고 찾아왔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죠?
2: 저 님 선생. 네.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나와 문청은 친한 사이니까 곤란한 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 마을에 사는 여경당이라고 합니다.
1: 여교장 선생님, 제가 외사촌 오빠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니라 취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교장 선생님, 혹시 학교에 교원이 모자라지 않는가요?
2: 네? 교원요?
1: 네.
2: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림 선생.
1: 네.
2: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고 내일 다시 취직에 대해 인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저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런데 댁에 가서 폐를 끼치기보다는 학교에 가서 묵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겠습니까? 그야 문제 없죠. 지금 바로 나랑 같이 갑시다.
0: 여경당은 림도정과 함께 학교 연문으로 돌아들어가서 술에 취한 로인을 깨우고 교원 숙사에 림도정을 배치해 주었다.
1: 저 교장 선생님, 참면목에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2: 그런 얘기 마십시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다시 인원해 봅시다. 사실 우리 학교엔 교원이 다 찼습니다. 그러나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제 림유성에 들어가면 현장을 만나 얘기할 테니까. 우리 현의 포현장은 나와 친한 사이예요.
1: 네.
2: 청년들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니 교원 한 사람 배치하는 것쯤이야 문제가 아니겠죠.
1: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0: 다음 날 이른 새벽, 림도정은 일찌감치 일어나 뭔가에 홀리온 듯 또 해변가로 달려나갔다. 깊이 잠든 잔잔한 바다 저 멀리에 흰 돛을 단 고기 배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모연한 바다를 마주한 림도정은 바람에 가벼이 날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기며 하모니카를 꺼내든다. 천천히 모래밭을 지나 어느새 산등성리에 올라선 림도정의 눈앞에 흰 지붕, 노란 지붕, 빨간 지붕의 화려한 별장들이 태양빛에 번쩍이며 그림처럼 나타난다.
1: 와, 저 푸른 나무와 꽃 속에 이토록 화려한 양옥들이 있다니. 와, 언제 이런 집들이 다 선 걸까?
0: 멀리 보이는 백사장, 그리고 오구작작 모여있는 외국 사람들과 중국의 도련님 아가씨들, 그리고 햇빛을 쬐이며 늘어지게 앉아 쉬고 있는 강아지들에게 홀리옥이나 한 듯 림도정은 산등성리를 달려내려가 양옥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간다. 하지만 정작 가까이에서 마주한 풍경은 상상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3: 인연아! 아직도 양산 안 가져와? 어때요? 죽겠다. 목숨을 아사도 시원치 않으려면 말랑 가서 양산 가져오지 못해?
1: 네. 많이 양산 가져왔어요.
3: 똑똑지 못한 년. 이거 작은 양산이잖아. 내가 큰 걸 가져오라고 했지? 말도 못 알아들어?
0: 눈앞의 살풍경에 이마살을 찌푸리며 돌아서던 림도정은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4: 이봐 이봐 이봐! 돌아가시고 이리로 못 가요.
1: 누구세요? 누군데 길을 막아요?
4: 이 패쪽이 안 보시오? 중국인과 개는 통행금지! 그러니 물러나시오.
1: 중국 땅에서 중국인 통행금지라니 참 어이가 없군요.
4: 아, 정말 말이 많고 일이 커지기 전에 얼른 길을 돌아가시오.
0: 가슴이 연덩어리에 짓눌린 듯 탐탐해난 림도정은 높고 낮은 모래 언덕을 따라 내쳐 걸었다. 발이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저만치의 천막이 보이고 그 곁에 낚싯대며 그물 그리고 엎어진 몇 척의 쪽배 등이 보였다.
1: 저기 울지 마. 안녕하세요. 울지 마. 말씀 좀.
5: 아휴, 아가야 울지 마. 아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금방 울어라니까. 어른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권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슴이 연덩어리에 짓눌린 듯 탐탐해난 림도정은 높고 낮은 모래 언덕을 따라 내쳐 걸었다. 발이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조만치에 천막이 보이고 그 곁에 낚싯대며 그물 그리고 엎어진 몇 척의 쪽배 등이 보였다.
1: 저기
2: 울지마.
1: 안녕하세요.
2: 울지마.
1: 말씀 좀.
2: 아휴, 아가야 울지마. 아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그만 울어라니까. 그만 울어. 어른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1: 저 아주머니. 말씀 좀. 아주머니?
2: 뭘 말이시오?
1: 아주머니, 말투를 들으니까 타지방에서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내세요?
2: 우리 고향은 산동이라오. 흉년을 만나서 남편과 함께 살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오. 듣자니 서양 사람들에게 상리를 해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기에 이렇게 어린 것을 데리고 왔는데 아휴, 석 달도 못 가서 남편은 서양 사람들이 피서할 집을 짓다가 사고를 당해 죽었다.
1: 혼자서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2: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날마다 밥을 빌어 먹으며 어부들의 그물이나 떠주고 있다오. 이 어린 것은 날마다 배불리 먹지도 못하니 항상 배가 고파서 울기만 하고 나도 굶주리고 병에 걸려서 오래 살 것까지 못해요. 아휴, 아기만 불쌍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새 식구 죽어도 고향에서 같이 죽을 걸 그랬어요.
1: 아주머니, 우리도 언젠가는 꼭 잘 살 날이 올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요.
2: 아이고, 살아서 이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 서양놈과 돈 많은 놈들만 잘 사는 세상이라오. 저기 좀 봐. 바닷가 모래밭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가. 울지 마. 우리 아가 울지 마.
0: 배고파 우는 아기와 한숨으로 아기를 달래는 여인의 모습은 어느새 림도정을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끌고 간다.
3: 어머, 왕어머,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4: 아유, 그래. 여기 주먹밥 한 덩이가 있다. 자, 얼른 먹어. 아유, 네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날라. 자, 얼른.
3: 어머, 나 가려워요. 어머니 다 가려워요.
4: 그래? 도정아, 이리 와봐. 내가 봐줄게.
3: 여기?
4: 아이고,
5: 아이고, 이 적산 봐봐. 온통 이 토성이구나. 이러니 가렵지 않을 수 있겠어? 자, 이리 와. 적산 벗고. 어?
0: 어린 림도정은 집에서 강아지처럼 자라왔다. 지주의 첩이었던 친어머니를 일찍 잃고 그 본처의 손에서 구박을 당하며 자라는 림도정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건 늙은 왕우먼뿐이었다. 눈칫밥을 먹으며 자란 림도정이 어느덧 18살이 되자 지주의 본처 소복룡은 도정이의 미모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6: 도정아, 좋은 소식 하나 알려주마.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그 호국장이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구나. 네 재수와 얼굴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호국장은 아직 청각이고 서른 남짓하지만 재산도 많고 세력도 있는 좋은 사람이란다.
1: 어머니, 난 여지껏 시집을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공부를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아주세요.
6: 아니, 그깟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하냐? 난 16살에 네 아버지한테 시집을 왔다. 네가 결혼한다 해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될 게 없지 않느냐? 네가 승낙만 한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게다.
1: 어머니, 내 마음을 돌려세울 생각은 아예 말아주세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군벌 관료들의 너리개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6: 아니,
1: 어머니, 그런 생각은 아예 그만두세요.
6: 유망하려나? 네가 무슨 부자집 딸이나 되는 줄 아니? 하, 쌍놈은 쌍놈이지. 시골뜨기 천년이 무슨 좋은 종자를 낳았겠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모르는 년. 네가 정 고집을 피운다면 내 년을 팔아서라도 여태 이 집에서 처먹은 밥값을 받아내고야 말 테다. 시골뜨기 천년이 무슨 좋은 정자를 낳았겠어?
0: 서복룡의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림도정은 얼빠진 사람처럼 자리에 굳어졌다. 자기 방에 달려들어가 꼼짝 않고 앉아있던 림도정은 자정이 지나 가만히 왕어멈에게 가서 그의 여윈팔을 꼭 껴안았다.
1: 어머, 우리 친엄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서 말해줘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왜 모두들 그 일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을까요? 어머!
7: 얘야,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나무꾼 처녀에 대한 옛말을 들려준 적이 있지. 기억이 나냐?
1: 나무꾼 처녀요? 네, 기억나요.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지주의 강녀에 못 이겨 첩이 됐다죠?
7: 그래.
1: 아기를 낳자마자 지주의 번처에게 빼앗기고 정신이 나가서 백화천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 기억하죠? 그 이야기는 왜요?
7: 도정아, 이제 더는 너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 그 나무꾼 처녀가 바로 내 친엄마란다.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주에게 빼앗긴 아기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돌려달라. 내 아기를 내놔. 이 짐승 뭐라 못한 놈들아.

0: 아기를 안고 흐느끼는 여인의 모습이 도정은 마치 백하천에 몸을 던진 자신의 친어머니를 방불케 느껴졌다.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바다와 동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형형색색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산란해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림도정은 양장마을로 향하는 걸음을 다그쳤다.
1: 아이고, 림선생, 이제 오는군.
2: 네.
1: 우리 고장은 바다를 끼고 있어. 풍경이 매우 아름답죠.
2: 네.
1: 어떻게 구경은 잘했어요?
2: 네, 교장 선생님. 여긴 어쩐 일로?
1: 나야 림 선생한테 소식을 전해주러 왔지요. 오늘 내가 날이 밝자마자 포현장을 만나러 성안에 갔댔습니다. 그분은 젊고 덕망이 높은 분인데 나랑 동창이지요. 한데 유감스럽게도 포현장이 성의에서 조직하는 회의에 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주십시오. 현장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2: 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여기서 며칠 더 폐를 끼쳐야겠습니다.
1: 아이고, 별 말씀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는 벗을 사귀기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2: 교장 선생님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정 안 되면 저는 다시 북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아유, 어렵게 찾아왔는데 돌아가다니요. 날 뭐 믿겠어요?
2: 믿죠. 포현장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려봐야죠.
1: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아참, 아직 식사도 못했겠는데 배고프죠? 내가 얼른 문지기로 인들어 밥을 차리라 할게요.
2: 고맙습니다.
1: 그런데 림 선생은
2: 네
1: 결혼을 하셨는지요? 안 했으면 권한 남자는 있는지요?
2: 네, 그건 갑자기 왜요?
1: 오해 마십시오. 그냥 별뜻 없이 물어본 겁니다.
0: 림도정이 양장마을에 온 지 어느새 열흘이 지났다. 인츰 돌아온다던 포현장은 종무 소식이었고 여경당은 여전히 실없는 물음을 던지며 시도 때도 없이 림도정을 찾아왔다. 림도정의 서글픈 시름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는 바로 바닷가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아침 바닷가로 나간 림도정은 큰 바위 위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3: 아가씨, 돌아가 식사를 하세요. 고령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3: 돌아가 식사를 하시라고요. 배를 고르면 몸에 좋지 않으니 주의하셔야죠.
2: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3: 아가씨는 날 모를 수 있지만 난 아가씨를 알아요. 아가씨는 이곳이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날마다 이 바닷가에 나왔었죠. 아가씨가 조개를 주울 때도 하모니카를 불 때도 난 늘 아가씨 주변에 있었어요.
2: 아니, 왜 그렇게 저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3: 걱정 마세요. 아가씨,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씨 혼자서 늘 이 바닷가에 나와 있길래 관심이 생겨서 주목했을 뿐이에요. 오늘은 바람도 잔데 얼른 가서 식사를 하세요.
2: 네, 고마워요.
0: 노란 학생복을 입고 머리를 치켜올려 깎은 청년은 진한 벗을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로 림도정에게 말을 건넨다. 림도정은 자기도 모르게 청년의 말에 고분고분 순응하며 속사로 돌아갔다.

양장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덧없이 지나간다. 음침한 날씨로 이어지는 어느 하루, 바닷가로 나갔던 림도정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야 양장마을 어구에 도착했다. 폭풍우를 앞둔 바다는 검푸른 파도를 일구며 울부짖기 시작한다.

0: 목장 구름이 씽씽 몰려오더니 급기야 빗줄기가 쏟아진다. 림더정은 학교 숙사로 가는 발걸음을 다그치기 시작한다. 보이는 대로 절간 대문을 활 밀고 들어선 림도정은 그제야 자신이 잘못 찾아왔음을 알아차렸다. 숙사로 통하는 문이 아닌 연문으로 들어선 탓에 한 구석에 동떨어진 단체 앞에 도착하고만 것이다. 동쪽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1: 아, 야 형, 그 뭘 하려고 그 여잔 여기에 잡아두었어? 꼬리가 길면 집에 아주머니한테 밟혀 봉변을 당하지 않겠어?
2: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3: 내가 봤는데 그 개죽은 얼굴이 참 반반하게 생겼더라고. 게다가 고중 졸업생이겠다. 여여, 보는 눈이 다르긴 다르던데.
2: 그건 말 말게. 난 아무런 사심이 없다네.
4: 어? 이건 여교장 목소리가 아니야? 아, 맞아. 바로 여교장이야.
1: 야 형, 사심이 없다면 서운해하지 말고 그 처녀를 나한테 양보해 주시오. 그럼 내 성 안에 있는 취흥호 상점을 넘겨줄 테니. 난 섹시 셋이나 얻었지만 아직 그런 신식 처녀는 얻지 못했으니까.
2: 이보게 친구들, 다들 믿는 사이니까 내 솔직히 말하겠는데, 사실 그전부터 보현장이 나더러 고운 여학생을 소개해달라 하질 않았겠나. 하긴 보현장이 그 시골뜨기 마누라를 눈에 잘 리 없지. 그래서 내가 골머리를 앓던 참에 마침 그 림가라는 계집애가 제 발로 찾아온 거야. 외사촌 오빠를 찾아왔다는데 암만 해도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네. 보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게 한 거라네. 자자, 빨리 치게. 헌데 말이야, 성의 회의 갔다는 보현장은 돌아오지 않지. 이 계집엔 나보고 자꾸 취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독촉을 하지. 참 딱하네.
1: 야 형, 그야 뭐 어려울 게 있어? 요즘 처녀들이야 얼굴만 반다 안 하면 일자리 찾기야 식은 중 먹기인데. 다들 말해봐, 안 그런가?
5: 그렇지.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흥룡강성 맞춤농업 고품질 발전 현장회의가 일전 부금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선 각지 농업 주관 부서, 재배 경영 주체, 농업 선도 기업들이 곡물의 도시 부금에 모여 판매를 기반으로 한 생산, 선행 주문 방식의 맞춤형 농업 추진 경험을 교류 및 보급하고 논밭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생산 판매 연계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성은 전국 최초로 성을 단위로 전역에서 맞춤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룡강에 내논이 있다 브랜드를 육성해 맞춤형 경영 주체의 수, 기지의 면적, 판매 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며 사업을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양질의 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성 맞춤형 농업의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우리 성은 3개년 실행 계획과 업무 가이드를 발표해 이 신규 업태의 명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성의 농업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 종자 산업 혁신, 스마트 장비 도입으로 생산 방식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북대황 정보회사 내 대형 스크린에는 약 66만 67헥타르에 달하는 경지를 담은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경작지 정보, 토양 습도, 작물 생육 상황, 농기계 이동 경도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위성 원격 탐사,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파종 관리, 수확 등 농업 생산 전반에 도입됐습니다. 북대황 정보회사 시장운영센터 왕호 부총경리는 현재 약 320만 헥타르의 경지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60여 종에 이르는 디지털 시스템도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농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한냉지 작물 대규모 언어 모델이 토양, 기상, 작물 생육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해 재배 계획을 세우고 변량 시비 처방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왕 부총경리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논밭을 순찰하며 하루 한 명이 살펴볼 수 있는 면적이 약 13.33헥타르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드론과 원격 탐사 등의 기술을 활용해 광범위한 범위를 순찰할 수 있게 됐다며 5일에 한 번씩 간척지의 작물 생육 모니터링 결과가 업데이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순찰, 시비, 병충해 방제 등 농사 의사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품종 개량과 함께 농기계 장비도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할빈시 상성구에 위치한 흥룡강 더곡과학기술회사에는 전동식 공압 정밀 파종기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기 압력이 안정적인지 파종 누락이나 중복 파종은 없는지 간격은 얼마로 설정할지 등의 작업을 예전에는 주로 기계 구조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처리했지만 이제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흥룡강 도곡과학기술회사 두목군 총 엔지니어는 해당 파종기는 작업 속도가 시속 8에서 12km에 달해 기존 기계식 파종기보다 약 50% 향상됐으며 측면 심층 시비, 복토, 진압 등 작업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과학기술 혁신이 식량 생산 전반에 접목되면서 안정적 생산과 증산 잠재력을 끌어올린 결과 우리나라 최대 곡물 생산성인 우리성의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종합 기계화율은 99.28%에 달하고 식량 총 생산량은 1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융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신형 문화 업태를 빠르게 발전시켜 더 많은 새로운 문화 산업 성장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은 창의 디자인 산업을 4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올 상반기 전성 5만 천 개의 창의 디자인 경영 주체가 총 194억 원의 영업 수입을 실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창의 디자인 주체 육성 프로젝트가 심도 있게 시행되면서 기업의 서비스 공급 능력이 강화되고 산업 지원 서비스 체계가 완비됐습니다. 올해 전성의 창의 디자인 기업은 23개의 국제 유명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해외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성에서는 80회의 창의 디자인 수요 및 공급 연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500여 개의 창의 디자인 기관과 실물 경제 기업을 연결했고 104건의 계약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학강의 맛, 지청, 량참, 랑대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IP를 다수 육성해 우리성 우수 창의 디자인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 전시 등 고수준 전시 행사를 기획 및 개최하고 심수문화방람회 등 국가급 전시 창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허조족 어피화와 할빈 밀집 공예화가 문화창의 중국 핵심 전시구역에 선정되면서 흑룡강 디자인 브랜드의 전파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산업자원 매칭 설명회가 일전 오대련지 풍경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문화 관광업계 전문가, 성내 3회급 이상 관광재 대표 등 약 100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 흑칼자섬, 봉황산 등 5개의 관광지 대표가 화산 생태, 비서 및 건강 휴양에서 국경 정취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의 독특한 문화 관광 자원 우위를 다각도로 선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경 관광지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현장을 답사했으며 관광지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언과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처음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넘어서며 설비 용량 기준 국내 최대 전력원이 됐습니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2억 8,600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에 주거단지

관광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0: 차가 동남쪽을 파라고 달리고 있을 때 길가에는 북으로 피난하는 조선인민들의 대호가 길다랗게 늘어서 있었다. 피난민들 속에는 대여섯 명의 조선인민군 군관과 전사들도 섞여 있었다. 그중 한 서위가 뻗치고 서 있었고 앞뒤에서 그 사람을 당기고 밀고 했다. 그 서위는 등군내를 보더니 반가워서 소리쳤다.
1: 동무들! 동무들!
0: 등군내 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등군은 연락병을 불렀다.
2: 연락병 동무, 지금 저 인민군 동무가 왜 저러고 있어?
1: 저 동무가 지금 후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우들은 북으로 후퇴해도 자기는 한 걸음도 북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 자기 부대가 북으로 이동하는데 왜 가지 않겠다고?
1: 아마도 우리를 보고 인민군으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동무는 우리와 함께 전선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단장 동지도로 비준해달라고 했습니다.
2: 참으로 건강한 전사구만.
0: 등군은 그 인민군 서위에게 다가갔다.
2: 동무들,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동무네 부대는 북으로 후퇴하는 길이기에 부대 명령을 따라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나를 이 부대에 받아주십시오. 나도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부대는 지금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선에 나가서 희생된 전우들을 위해 복수하겠습니다.
2: 전사는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전직입니다. 빨리 명령대로 집행하십시오.
0: 인민군 서위는 처음에 등군을 인민군 군관으로 알았으나 그들이 영장과 군직을 달지 않았고 또 무기 장비도 자기네와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몰랐다. 등군이 한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놀랍게 부르짖었다.
4: 뭐? 중국? 모택동?
0: 등군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입에 대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린 인민군들은 달려와서 등군을 포옹하였다.
4: 이야, 우린 당신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올 줄 알았다니까요.
2: 동무들, 진정하십시오. 지금 이곳 정황은 어떻습니까?
0: 그러자 이번에는 상위가 앞에 나섰다.
5: 네, 적들이 평양으로 밀려들자 우리는 평양과 평양 이북에서 여러 날 적들을 견제하다가 어제야 대천 남쪽 진지에서 퇴각했는데 원중대에 지금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 그럼 동무들은 퇴각 명령을 받았겠구만요.
5: 우리는 이미 퇴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무들은 누구도 후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 김은철 동무가 더했지요. 처음에는 알사코 버치다가 명령이라고 해서야 마지못해 진지를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비행기에 인민들이 살해되는 걸 보더니 울면서 걷지 않습니다.
2: 우리도 길에서 조선 인민들이 피해를 입은 처참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6: 은간 동제, 앞에는 우리나라의 국경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인민을 버리고 도난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헐몸이지만 저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가며 말며 하다 보니 하루의 길출도 얼마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면 또 데려가겠습니까?
2: 동무는 정말 조선의 훌륭한 전사예요. 그리고 조선인민군은 참으로 훌륭한 인민의 군대입니다.
4: 우리도 중국인민이 이렇게 지지하니 힘이 생깁니다.
2: 동지들, 다시 만납시다. 나는 동지들이 상급의 명령에 격렬히 복종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동무들의 일시적 후퇴는 보충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전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어깨 겪고 싸울 것이란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꼭 돌려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전선에서 만납시다.
7: 전선에서 만납시다.
0: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인민군 전사들은 상위의 지휘하에 일을 흉대로 서서 떠나가는 지원군 자동차 부대에 밧드로 총을 하고 있었다. 지원군 전사들도 그들에게 굴레를 보냈다.

0: 자동차 대열은 계속 앞으로 달렸다.
1: 운전수 동무, 예정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소?
2: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아예 전자등을 켜고 달리자고. 지금은 시간을 쟁취하는 것이 최우선이요. 시간만 놓치면 아무런 보람도 없게 돼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를 치기 십상이지.
2: 알겠습니다.
0: 전조등을 켜고 달리라는 명령이 전달되자 자동차 부대는 전조등을 켜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고속도로 달렸다. 차가 빨리 달리자 전사들은 심령이 났다. 자동차는 단숨에 20km를 달렸다. 자동차 옆으로는 여전히 피난민들의 대호가 길게 늘어섰다. 바로 이때
3: 비행기다!
4: 비행기다!
5: 비행기다!
3: 비행기다!
0: 적재함에 앉았던 참호들이 운전실 지붕을 두드렸다. 적기를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자동차 몇 대는 멈춰섰으나 앞에 선 자동차들은 전조등을 그대로 켜고 달렸다. 등군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1: 경보신호 청구 있어!
0: 소리를 듣고 앞에서 달리던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껐다. 자동차 부대가 비행기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산 너머에서 붉은 신호탄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3: 동무들이 신호를 한다!
6: 동무들이 신호탄을 쐈다!
2: 이런 조용놈의 통무새끼들!
0: 얼마 지나지 않아 적기가 둔중한 동음을 울리며 모리 위에서 소리했다. 이어서 하늘에 조명탄이 발사되어 삽시간에 온 골짜기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장사진을 친 자동차들이 조명탄 불빛에 현체를 드러냈다. 비행기에서 불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앞에 선 자동차 한 대가 비행기에서 쏜 로켓포에 명중되어 차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적기들은 로켓포와 나팔탄을 쏘아댔다. 좁은 골짜기는 삽시간에 불바다로 됐다. 자동차 여러 대가 불탔다.
1: 조동부, 자동차가 파괴되지 않은 소대들은 그대로 달리고 자동차가 파괴된 소대들은 급행군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7: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오.
1: 그럼 그렇게 명령을 전달하오.
0: 앞에서는 포성이 점점 가깝게 들려왔고 자동차 대열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로 전진했다.

0: 관부에서는 정찰조를 파견했다. 한낮이 가까울 무렵에 제일 먼저 떠난 정찰조가 돌아왔다.
1: 적들이 어디쯤 있어?
2: 적들이 이미 구성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직접 봤어?
2: 적의 포화가 이미 구성 이북에 미쳤습니다.
1: 내 말은 동무들이 직접 적들을 보았는가 말이오.
2: 도처에 포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1: 알겠어.
0: 등근은 사장한테 회보했다.
1: 보고, 사장 동지.
3: 그래, 적정이 어떻습니까?
1: 우리 정찰병들이 적의 포탈이 구성 이북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진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3: 적의 포탄이 구성 부근에 떨어졌다는 건 적들이 아직 구성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저 포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적은 먼 거리에서 쏘는 포소리입니다. 적들이 인민군들에게 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 하긴 그렇기도 하군요.
3: 등동무, 이건 새로운 전쟁입니다. 국내 해방전쟁보다 더욱 엄혹한 전쟁입니다.
1: 그렇죠. 제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 정찰병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확실한 정찰 자료를 얻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성 이북에서 적을 쳐야 할지 아니면 구성 이남에서 적을 쳐야 할지 똑똑히 모를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이 미치게 되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정찰조를 다시 조직하겠습니다. 조동무,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4: 아니, 직접 정찰하러 간다고?
1: 조선에 나와서 저전도부터 정찰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서 안 되지.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겠어.
4: 동무는 또 그만 세구만. 아무 일이나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정찰 참모에게 맡기면 되지 않소?
1: 도무지 싫으면 올 수가 없어.
4: 그래도 자네가 직접 정찰조에 나간다는 건 무리요.
1: 그럴 수 없어. 날이 어둡기까지 이제 몇 시간이 있어. 그들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았으면 어느 세월에 지형까지 돌아보겠어.
4: 꼭 조심해야 하오. 여긴 국내와 상황이 다르고 대방은 미국 놈들이란 말이오.
1: 근심 마. 자, 정찰조! 날 따라와! 윗!
0: 정찰 참모가 정찰병 셋을 데리고 앞에서 걸어가고 등근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다.

0: 제가 바로 구성입니다.
1: 둥근은 망원경으로 구성을 바라보았다. 촉촉한 안개가 앞을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포탄 서너 발이 구성 부근의 큰 길에서 터졌다. 그들은 오솔길에 접어들어 마을로 접근했다.
2: 저 앞에 있는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3: 주변에 사람을 배치하고 집 안에 들어가 보기요.
2: 네.
1: 오두막 안에는 머리를 흰 천으로 동긴 늙은 어머니 한 분이 누워 있었다.
2: 어머님.
4: 자네들이 왔나?
2: 아, 어머님은 왜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4: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오. 그저께 아들 며느리가 나보고 피난 가자고 하는 걸 안 가겠다고 했네.
2: 아, 왜서요?
4: 늙은 게 운신도 바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떠난단 말이오. 내가 같이 떠나면 그 애들에게 부담이나 됐지 별 수 있겠어.
2: 아, 그런데 어머니, 머리는 어떻게 다쳤습니까?
4: 그 놈들이 한 짓이지 뭐.
2: 그 놈들이라니요?
4: 미국 놈들과 리승만 놈들이요.
2: 몇 놈이 왔습니까?
4: 그 열아문 놈은 잘 될 거요. 놈들은 나더러 인민군들이 간 곳을 대라고 하지 않겠소. 내가 모른다고 잡아댔더니 날 총박죽으로 때려눕히고 가버렸소.
2: 개자식들, 그놈들이 왔다 간 지 얼마나 됩니까?
4: 금방 왔다 갔네.
3: 혹시 적들의 정찰병기 수도 있어. 자, 가게요.
2: 네.
1: 정찰조는 오두막을 나섰다. 평지를 지나자 산어구가 나타났다.
2: 저기 산어구로 가자면 우리의 목표가 드러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3: 산 밑에 붙어서 전진하기요.
2: 알겠습니다. 정찰조 시명, 날 따로!
5: 네! 네.
1: 정찰병 넷이 앞에 서고 등군은 나머지 전사들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한참 가던 정찰병들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3: 아니, 무슨 일이요?
2: 저 앞에 놈들이 보입니다.
3: 이렇게 빨리 맞다들다니.
2: 방향은 다르지만 복장으로 봐서는 적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내가 좀 보기요.
1: 등군은 망원경을 들고 정찰병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가 손짓을 하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3: 조선 옷을 입었구만.
2: 하지만 조선 백성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긴 적들이 통과해야 할 교통 요충지인데 백성들이 저기서 뭘 하겠습니까?
3: 하긴 그렇구만. 총도 갖고 있구만.
2: 그럼 틀림없이 적들입니다.
3: 저자들이 오솔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고 있어.
2: 잘 됐군요. 우린 여기서 기다리다가 들이칩시다.
3: 자, 정찰조는 서쪽 산기슭에 있는 수림 속에 매복했다가 큰 길을 막소. 일단 적들이 큰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습격하.
2: 알겠습니다.
3: 하지만 내 명령기 없이는 절대 총을 쏠 수 없어.
2: 넷!
1: 등군은 서령과 함께 풀숲에 숨어서 맞은편 산꼭대기를 주시해보았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큰 길에 들어섰다.
6: 선! 선들어!
1: 걸어오던 사람들은 왓들 놀라 총들을 꼬나들고 반항할 자세를 취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인차 등군을 알아보았다.
7: 아니, 이게 등탄장이 아닙니까?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